네, 페이먼트 밴드 2집에 수록된 나의 생명들이니 찬송가 편곡된 버전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감 찬송가, 네, 정말 또 되게 굉장히 다채롭고 재미있습니다.

0: 재밌는 시간 아니었나 싶어요.
1: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나의 생명 드린이라는 찬송가를 사실 처음 제가 봤을 때는 이 찬송가로 이 짧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이걸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좀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네, 흥미롭고 유익했던 그런 다행입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3: 아... 오늘
0: 교수님의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네.
1: 어려운 거다.
3: 모차르트 제 입장을 물어본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네.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는데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유명한 수상 소감을 남겼거든요. 그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이런 유명한 소감을 남겼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2: 반전이 있어.
3: 아무것도 안 차려져 있다. 다
0: 목사님,
3: 차려야 돼.
0: 목사님 차리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1: 아, 제가 섭외할 때.
3: 네, 네. 잘 모르고 왔는데. 네.
1: 아, 그냥 오시면,
3: 그냥 오시면 된다. 그래서 네. 아, 숟가락만 들고 가면 되는구나 이랬는데.
1: 거짓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3: 계속 네. 뭘 오늘은 뭘 차려가야 되나, 뭘 준비해가야 되나. 기도로 네. 준비하겠습니다.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또 오랜만에 또 함께 하셨는데, 네, 우리 강 PD님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저 사실 예. 이 곡이 처질까봐 좀 걱정했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이렇게 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느려 부리는 곡이고, 막 네. 생명 드리기. 맞아. 뭐 약간,
0: 진짜.
1: 아무것도 드릴 마음이 없는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고, 오히려, 밝게 우리가 이 나의 생명 드린 이를 부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래 하나님 주신 거니까 드려야지 뭐 약간 이런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렇게 절제미를 담았던 것도 그렇죠. 굉장히 너무 일리가 있었고
2: 맞아요.
1: 사실은 오늘 시작할 때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고
0: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왈칵했었거든요. 아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거니까
0: 네.
1: 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작사가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0: 아,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뿌듯했어요. 다 맞춰서.
2: 네. 너무 훌륭하셨어요. 네.
0: 아, 네. 그것보다도 뭔가 드린다는 건 어쩌면 즐거운 일이 아닐까라는
2: 네.
0: 생각을 했던 것 같고
2: 네.
0: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명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고
2: 네.
0: 음성, 보화, 시간. 이게 사실은 그냥 두 글자, 그러니까 세 글자로 하면 그냥 모든 것.
2: 그렇죠.
0: 시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강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자기 때문에
2: 네.
0: 드릴 수 있구나.
2: 아, 네.
0: 그것 또한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2: 아, 네.
0: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0: 교수님, 네.
4: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 명료함이 주는 감동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러 간다고 치면 대사 하나하나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그런데 음악회를 보러 간다고 치시면 그 모든 음을 정성 들여서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송가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알고 듣고 알고 보면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음악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 큰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을 대한다면 고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즐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또 쉬운 길만 주시진 않으시잖아요.
0: 그쵸.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고서 나는 어디까지 드릴 수 있나를 오늘의 화두로 삼으시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조금은 다른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0: 아, 네.
4: 그리고 수많은 음악 해설들이 있습니다. 요즘 방송 얼마나 많아요. 정말 좋은 방송들이 너무나 많고 클래식 방송이 많지만 우리만의 오감 찬송가는 극동방송에만 있다는 거.
1: 아멘.
4: 아멘. 아멘. 우리만의 해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4: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송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각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신 그런 감동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찬송가를 통해서 오늘 받은 은혜를 꼭 품으시고 이 하루를 정말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감 찬송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오센 워십팀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과 아름다운 음성의 우리 강세영 PD님까지 우리 오센 워십 모두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아멘. 크룩스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문자가 또 많이 왔는데, 찬송가를 어떻게 풀이해 주실까 했는데 예상 밖에 너무나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면서 재미까지 다 잡는 오감 찬송가 시간이었습니다. 또 듣고 싶을 정도입니다. 한 번만 듣고 지나치긴 늘 아쉽습니다라고 이렇게도 감상평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사실 일주일 전부터 많이 긴장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또 준비를 해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오롯이 또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방송가족분들, 우리 옷앤 워십팀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찬송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목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거센 폭풍이 몰려올 때 어떤 새들은 방향을 잃고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새들은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이해되지 않고 뭔가 가늠되지 않는, 헤아려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단단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찬송과 함께 부르시면서, 아, 다시 새 힘을 얻고,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 힘을 받으셔서 내 힘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파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도 함께 응원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아침,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성도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는데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 주님이 오시는 때에 이 시대 사람들이 언제 오실는지 관심도 많이 갖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보다 깨어 준비하라고 그랬죠. 주님 오실 날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 준비가 뭐냐?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두 차례 거쳐서 이루어진대. 하나는 공중재림. 공중재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직 대기권에 오시는데 이때 주님을 맞기 위해서 몸이 변화되어서 영체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휴거다 그러죠. 휴거를 맞이한 사람들은 장차 이 땅의 왕로를 타기 위해서 여기에서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기한이 다 차면 이제 지상재림이 이루어지죠.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합니다. 천년왕국은 이 지상재림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천년왕국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어떤 통치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더불어 지내도 흉악성이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사단이 결박당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존재론적 신앙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홀로 있지 않다. 반드시 악한 사단과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귀신과 마귀 역사가 결박당해서 갇혀져 있는 동안 천년왕국 이때는 당연히 죄가 없겠죠. 왜 죄가 없어요? 귀신이 결박당해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에덴 동산부터 이 천년왕국 끝날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지막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날 때에 잠수 동안 하나님께서 풀어놔요. 사단과 악한 영들을 풀어낼 때에 등장하자마자 미혹하는 영이라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은 이제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떤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왜 있냐? 이때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옳다심을 인정받은 성도들로서 이 성도들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3년 6개월의 전 환란이 지난 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후 3년 반을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 이 전 3년 반의 환란에 비하면 후 3년 환란은 모질고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시기를 지났는데 이때는 예수 믿으면 목이 잘리는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3년 반 환란이 지난 전 3년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일컬어가면서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수가 며칠은 죽이려고 한다. 물론 그 전에도 그 일을 강화시켜 가겠죠. 강화시켜 가는 것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죠. 천년왕국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곡과 마곡의 미혹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과 같이 곡과 마곡이 그렇게 미혹해올 때의 선악과 사건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론내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이때에 휴거받는 것이 여러분들은 유익하다. 그러면 휴거받는 것을 성경은 깨어 근신하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라 했는데 공관복음서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름등불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으러 간답니다. 성령 충만의 이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데 지금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과정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권능을 받는 것 이것 이상의 비밀을 드러내셨으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고 권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주님이 그 이화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냐면 내가 너를 안다 이거예요. 오늘 갑자기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나다가 식어지기도 하죠. 왜 식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열어놓는 비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아직 과거에 머물러서서 율법주의 내지는 종교의식에 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어놓는 비밀을 민첩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시는데 지금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감동에 이끌려 살아야 돼. 그 감동에 이끌려서 살아들은 삶의 연속 가운데서 일이 올라오느라 할 때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오라 하지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과 교통하는 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냥 어떤 비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예언적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까지 왔던 크리스천들의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라면 이제 열려지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듣는다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늘 함께 동행한다야. 듣는다가 아니라 교제한다요. 듣는다가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짧은 한마디에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으로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을 두나미스, 권능의 초점을 맞추어서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평소에 노래했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아빠, 아버지로 받아들이셔야 돼. 여러분이 성령님 내게 임해 주소서 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고 계신 것도 믿어야 돼. 기도했으니까 응답할 것을 믿어야 돼. 반응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셔서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시면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따라서 초청을 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하시는 분입니다. 멀리 계시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전산 꼭 계시기 위해서 와 계셨다가 부르면 바로 대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을 받아들이셔야 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밭에감춘 보화로 가두어두면 안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감춘 보화 같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밭에 감춘 보화로 그냥 남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 그러면 얘기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렸어도 믿어들어야 돼. 내가 느낌이 없을지라도 인정해드리는 거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드리는 거야. 정적인 상태로 임재로 끝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삭제시키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성령님은 이곳에 계시고 나갈 때 여러분 혼자 나가서 생활하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동행한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비밀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을 초대했으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일하길 원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죠. 이 성경 말씀,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같은 분이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말씀이 없었을 때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율법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험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그곳에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전제 가운데에서 깊어지면 응용이 생기듯이 어떤 일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 응용력이 늘어나듯이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말씀으로 온다고 하는 이것이 기초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냐면 성경을 찾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쉬워졌어요. 컴퓨터에서 검색을 하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듣는

만족하자야 위험하지 않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악한 영인지 옳은 것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선배들을 통해서 함께 영적 생활하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검증을 해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시여, 나름대로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또 내 고백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여러 기도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비교적 이제 와서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 종교적 스타일의 기도를 이제는 성령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감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중보가 있어야 되고 이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엄마, 서론, 본론, 결론 알았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여러분 친구들한테 여러분 애인 만나면 첫째, 둘째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생각나는 대로 말하잖아. 나 사실 두려워, 근심돼, 걱정되기도 해. 때로는 기뻐. 나는 이런 희망이 있어. 내 포부는 이것이야. 이제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는 가장 먼저 그것마저도 익숙해지면 성령님께서 내게 오늘 본 말씀처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님께서 대화하고 싶은 주제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려움을 말할 수 있겠죠. 솔직하게 아픈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 죄책감을 말할 수 있겠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하세요, 안 두려워하게 하세요. 거룩한 두려움은 허락하지만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설교를 들어서 해석을 잘못해서 두려워하는 영역에 가는 것은 참소당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듣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원하신다. 나의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해석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내가 종교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역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나서 날 안 듣겠습니다. 이게 참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쉬이 말씀하시고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는 걸 잘 듣는 연습을 해라.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들라고 해야 돼. 처음 시도할 때는 실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ING형 신앙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다시 해보면서 주님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 내가 내게 구하면 나는 응답할 의무를 갖는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네가 기도하면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이죠. 다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을 줄로 생각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인류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한 첫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이라고 말했죠. 양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채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을 때 양심이 문화와 문명에 의해서 이그러졌거든요. 이 양심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말만 만들어진 새로운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는 양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면 기도의 형태를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그 기도는 들어온 것도 슬픈 것도 죄책 것도 심지어는 내가 죄 지은 것까지도 무엇이든지 다 말하라 라고 말할 땐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에게 가까운 선배에게 교통하는 그런 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화에는 제한이 없다.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는 감추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죠. 대화를 하되 하나님은 거짓으로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꾸 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 참 좋은 친구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와 대화한다. 라고 하는 면에서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은 진리잖아, 진리. 이 진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나만 진실되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 죄의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부유가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사이를 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귀는 너 죄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면 우리는 그 사이를 낸 죄가 부여가 되는데 부여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육의 효능을 갖지 못하도록 죄책감을 가지고 와서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 왜? 죄가 사이를 내었으니까. 얼마나 맞는 것처럼 들려지는 얘기인지 몰라요. 왜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대화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은 이 문제에 봉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봉착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걸려서 대화를 포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되 그 대화는 사람과의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진실 앞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간절히 주를 찾으면 주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게 뭐겠어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설 때 때로는 그곳에 인간적 눈물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 또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의하셔서 나의 힘없음을 아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도 있겠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서 온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귀로 들리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0: 값을 베풀기를 한없이 베풀기를 원하시나니 내가 가서 취하면 내 몫이 되는 거야.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것도 될까요? 될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많은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구속사역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그 말씀 중에 핵심을 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을 찾아서 나서니까 나는 너를 만나러 왔다. 나는 너를 안다 그러신다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만 있는 것이야.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순간도 또 의로울 수 있다는 그 약속을 품는 마음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가 있으나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혹시 죄가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때에는 너는 내 앞에 진실로 나와라. 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생각난 것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니 내게 책임 있는 응답을 요청하시는 것이니 내가 응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생각나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성부와 성자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대속하신 사랑을 내가 믿은 믿음으로 뛰쳐나가서 내 소유로 취득하는, 부여잡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땐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이제 죄책감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참소이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죄가 잊혀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게 믿는단 말입니까? 뻔뻔한 것이 믿음이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뻔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뛰쳐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그 죄인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구속사역을 잘 했구나 보람을 느끼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고 다만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에 붙어 있어야 될 라벨이 있어요. 그 라벨이 뭐예요?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라는 거예요. 대화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할 바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가운데 와 이거 정말 너무 좋다 하고 마음이 설렜던 구절 있으세요? 아마 오늘의 말씀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겠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아무 때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먼저 구하는 삶.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거 이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겠죠. 오늘도 말씀 안에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기쁜 찬양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나눴는데요.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이 많다가도 말씀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찬양 한 곡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어떤 세상의 걱정과 욕심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다른 모든 걸 덮어버릴 만큼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근심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찬 오늘이 되기를 소망해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내진정 사모하는 찬송가였죠. 내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예수는 참포도나무, 이 두 곡의 메들리 합창이었습니다. 안산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같이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 떨어지면 그냥 의미 없는 가지. 그냥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그 안에서 열매도 많이 맺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될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오늘이길 바라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풍성히 열매 맺어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고 응답받게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안성진의 힘찬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에 새로운 빵도 출시했습니다. 4420번님이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예수빵, 예수님 빵을 출시했대요. 커피 콩빵에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빵인데 예수빵을 만들어봤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 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카페도 복음 카페인 만큼 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동참하고자 이 빵을 만들어봤어요. 와, 정말 멋집니다. 카페 일하면서도 이 빵 하나에도 예수님을 담아서 전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멋져요. 화이팅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사랑 전해지기를 응원하고 기도해요. 저희 아빠가 올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요. 찬송가 나오는 라디오 없냐고 물어보셔서 극동방송을 알려드렸어요. 2305번님. 할렐루야. 아빠가 방송 들으면서 오가니 정말 복되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빠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도 잘 자라가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는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아, 정말 추천 잘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올해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니 정말 오랜 기도 끝에 올해 전도가 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버님도 방송 들으시면서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알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응원 드려요. 7196번님이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이거 말로는 쉽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어요.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면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그래요. 2607번님도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도 자꾸 급하게 하게 되고 좀 미루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조금 더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로 나아가겠다고 다짐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내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아는 것이겠죠. 세상은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말씀 안에 머물면 우리는 다시 평안해지고 찬양 안에 머물면 다시 힘을 얻게 되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또 힘찬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6국에 9967번, 지역번호 052 266에 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77국에 0146번, 지역번호 052 277에 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37국에 1004번, 지역번호 052 237에 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 227에 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 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 277에 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입니다. 쿠바섬 해변에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도 젊었을 때는 솜씨 좋은 어부였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자 힘도 없고 운도 없고 이제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제 말합니다. 야, 운이 다한 그 늙은 사람이다. 늙은 노인이다 라고 그를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산티아고는 아니야, 난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난 아직도 훌륭한 어부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가요. 그곳에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그는 무려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드디어 85일째 되던 날 그는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세었든지요, 그 청새치와 무려 사흘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사투 끝에 잡았는데 문제는 너무 커서 이 청새치를 배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줄로 묶어서 이제 배에 묶어가지고 이제 청새치를 끌고 이제 우리 항구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이제 이 고기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나는 아직도 쓸만해, 난 아직도 훌륭한 어부야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만 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노인은 이제 다시 이번에는 상어와 사투를 벌입니다. 가까스로 배가 항해에 도착했지만 고기는 완전히 뜯겨나가고 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허탈하게 웃고 집에 들어와 잠을 청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정말 고생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노력하고 살아갔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헛수고였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저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린다?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한 줌의 재다. 여러분, 그 인생 정말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허탕하고 이처럼 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살인을 저질렀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는요,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80대의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80세에 그는 자신의 인생 허망하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이제 마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삼아주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

0: 작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저 시간만 축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리모델링하여 주셨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깨닫습니다. 아, 그래,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저 천국의 삶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다른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자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겨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인생보다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땠던지 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리모델링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번호에 샵 3927 우물정 3927번을 기입하시고 내용에 예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고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도구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죠. 눈앞에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기도 후에 보게 된 것은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 깊이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능력 있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단변에 바뀌거나 해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용기가, 위로가,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예전에 저희가 날이 추울 때 한번 마지막으로 소망의 기도를 하고 네, 네. 그때는 정장을 입고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어느새 계절이 변화하고 그럼요. 목사님 다시 뵙습니다.
1: 네, 네. 오늘 짧은 네. 상의를 입고 왔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네.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네, 네, 상황에는 네. 뭔가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1: 그럼요.
0: 우린 또 다른 용기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1: 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때 많이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요.
0: 네.
1: 기도했는데 상황은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안합니다.
0: 아멘. 네.
1: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거든요.
0: 네.
1: 기도한다고 키가 160cm 사람이 바로 170cm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1: 상황은 같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시니까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0: 네.
1: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서 우리 잘 인용하는 성경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런데 우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데 한계 기도는 한계 집중하잖아요.
0: 네.
1: 집중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0: 아멘. 네,
1: 그 평강이 오늘도 예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축복기도로 이 시간 네.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자비와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기어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며 오늘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예청하고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마음의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로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극

아멘.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도 얻고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간과하며 갈수 있다라는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0: 네, 기도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보내주셨던 사연인데 저희가 다 기도하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8291번님, 요즘 반복되는 붕괴 사고에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인데 행여라도 돈 때문에 빨리빨리 그리고 설마설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위에 정치인분들부터 현장 감독자와 작업자까지 설마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안전 제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에
1: 네.
0: 목사님, 네, 서울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 또좀 전에 듣기로는 아직 수습 때는 되지 못한 그런 또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수습 작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울에 있었던 고가 도로 붕괴 사고로 말미암아 세 명의 인명이 사상을 당하고 또 수많은 부상자가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치인들 또 현장 노동자, 감독 모든 일원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그 불감증을 제거하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0: 아멘.
1: 것보다도 더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 집을 건축하듯이 그런 아름다운 건축과 공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0: 아멘.
1: 사고로 슬픔을 당하는 많은 유가족들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로 언어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모든 시설이 속히 복구되어서 삶의 안전으로 복귀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우리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0: 아멘.
1: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8291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 것이
1: 그렇죠.
0: 같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군대 가는데 코 고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밤새도록 생활관 같이 쓰시는 사람들이 옆에서 욕도 하고 힘들게 한다는데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지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내무반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오대기 훈련 중인데 너무 힘들어 하는데 또 아들이 주님을 붙들 생각은 안 하네요. 힘들 때 주님을 붙잡는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복무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PX 같이 갈 친구도 못 사귀고 적응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있습니다. 기도를 꼭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0: 네, 사실 이 생활 습관이나 특별히 코골이 같은 거는 그냥 이 신체의 어떤 네,
1: 그러니까요.
0: 그런 걸로 인한 반응이라서
1: 그치.
0: 고치기도 어렵잖아요.
1: 힘들죠.
0: 네.
1: 그렇지만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탁하면서 간절하게
0: 맞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예, 하나님 아버지, 아들 코골이 문제 때문에 군 생활에 심각한 장애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님의 그 마음 사연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원치 않는 신체적인 생리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생활도 힘들어하고 많은 관계 속에서 너무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고통 동안 하인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아들의 코골이 문제가 주의 은혜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셔서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0: 진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인지로 믿사오니 아들의 코골이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네.
0: 깊고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남은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신체를 만지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변의 동료들도 이 아들을 위로하며 이해하며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내버번에 군인들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들 하나님께서 만지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육체적인 신체의 결함도 아픔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여기까지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남은 군생활 동안에 더 힘있게 간증하며 제대한 후에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 7087번님의 아드님의 모든 상황이 변하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도한 분이 저희 교회 다음 주에 기쁘게 나오시고 또 만나자고 오늘 그랬습니다. 그분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분을 꼭 붙여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이 지금 마이너스 통장 연장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오늘 잘 진행돼서 지친 마음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전도한 분이 계신데
0: 네.
1: 그분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네, 또 봐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1: 네, 너무 귀한 일을 또 하고 계시고 삶의 문제도 함께 기도를 요청해 주셨어요.
0: 힘든 단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1: 아멘.
0: 네. 주님 먼저 그 나라 위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 마이너스 통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환경 참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전도하는 집사님의 그 마음과 믿음의 열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대소사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랑 마이너스 통장 연장 승인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그래서 지친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전도하신 아버지여 그 태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또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자매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9507번님이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우리 주님 분명히 아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215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의 일을 위해서 그동안 중보기도 요청드렸었습니다.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5월에 일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일이 겹쳐있는 날도 있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라고 하셨어요.
0: 감사하네요.
1: 항상 그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 기억하시죠, 목사님?
0: 네, 네, 네.
1: 네. 지난번에는 남편분이 감기가 좀 오래 지속된다고
0: 그렇군요.
1: 하셨었는데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무튼 오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네. 요청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5월달에 충분한 일감을 허락하시고 또 채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중복되는 일들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잘 이루어져서 6월달에도 5월달보다 더 많은 일들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지속적인 손길이 살아남은 구이로 성도님 가정 속에서도 6월달 2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간증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힘있게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루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915번님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했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터져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유료 문자를 통해서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과 응답될 때까지 함께 뜨겁게 기도의 줄을 이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렇게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저희는 찬양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소프라노 신들라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가 볼게요. 우리 461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울산 동광교회를 섬기는 송

0: 홍상숙 권사라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으로 봄학기 새소식반 대잔치가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는데요. 가장 먼저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름대처럼 어린이들이 몰려오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들이 200명 이상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앞 전도를 통해서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동강교회 등록하게 해주셔서 우리 동강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동강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기회에 친구를 초대해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날씨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 그리고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아주 구체적으로.
0: 상세하게. 네.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1: 그렇죠.
0: 목사님?
1: 네. 네. 주일학교가 점점 감소되는데 또 어린이 사역에서 힘쓰시는 어린이 전도협회 이 시간을 빌어서 격려합니다.
0: 아멘.
1: 어린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산 동광교회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온 성도들과 함께 마모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으로 봄학기 새소식반 대잔치가 동광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 모든 가정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권사님 6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에 구름대까지 몰려들어서 200명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울산 동광교회 어린이 학교가 부흥되고 또 그 학교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복음화가 전달되는 귀한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동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0: 아멘.
1: 진행되어 줄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주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분들을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린이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그 집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인근 지역에 많은 교회가 도전되고 꿈을 갖게 하시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세속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우리 송상숙 권사님 정말 또 이 행사를 얼마나 진심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우리 5638번님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셨는데 자신도 동광교회 집사님이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는 만큼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셔서 네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흘러갈 줄 믿습니다. 동광교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부흥하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9186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또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 작은 딸이 늦은 나이에 호주에 가서 8월에 간호대학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간호 과정 잘 마치고 지금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간호사 시험 합격해서 믿음의 간호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이야, 지금 멋지네요.
1: 네.
0: 미국 간호사까지 쉽지 않을 텐데 모든 과정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목사님 응원의 말씀과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믿음의 간호사가 되어 세계 선교 막 저 글씨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맞습니다. 네. 네.
1: 그렇게 될 줄을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딸 사역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주에서 간호대학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

0: 또 기억력을 세력화하셔서 미국 간호사 시험에 꼭 합격하여서 믿음의 간호사가 되어서 세계 성교하는 기이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가정 속에 세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 사랑한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병든 심령과 육체를 회복시키는 기이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0: 도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미국에 가서 간호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간호사가 되어서 복음을 힘있게 선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 역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해외 살이도 쉽지가 않은데 또 해외에서 전문 직종을 준비를 하다 보면 더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신 만큼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익명으로 요청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남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합니다. 남편 외벌이라서 많이도 염려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네. 사실 혼자 버시다 보면 네. 금방 안 구해지면 수입이 없으니까 네. 네, 염려되실 수 있지만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구해지시리라 네. 믿습니다. 네,
0: 남편의 새로운 그 비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을 하려면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꿈을 향하여 전진한 이 시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속에 안정과 확신과 열정을 다하시고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분의 마음속에도 응원의 마음, 격려의 마음을 부어줘서 부부가 이 일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 이뤄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그 새로운 직장을 주께서 미리 예비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줄을 믿사오니 그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세밀한 손길들을 경험하며 간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부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이 주께서 예비한 직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도 아내분과 또 도전하는 그런 남편분,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7087번님 같은 기도 제목 다시 보내셨는데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말씀드리자면 네. 앞에서 함께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9507번님, 목사님, 피디님, 그리고 중보 기도팀까지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라고
0: 할렐루야.
1: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올리브 교회를 섬기시는 김억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기도로 이 시간 불을 지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동일한 시간 11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하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 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준비한 특별합창 공연까지 준비합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월 28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5대양 6대주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0: 꼽히는 기성 부모 세대를 위해 열차 전체를 복음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색 맞춤형 전도 여행이 열렸습니다. 청년 선교의 최대 황금 어장이자 군 복음화의 심장부인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재단에서 훈련병 2,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대규모 진중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개신교 역사 160년이 넘었지만 복음화율이 0.43%에 머물고 있는 일본 선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한국과 일본 교회의 구조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오대양 육대주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전합니다.
1: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대성전과 파주 영산 수련회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갖습니다. 어제 개회예배에서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를 제목으로 전한 설교를 통해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세계선교의 유일한 해답이라며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말고 전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 보고 시간에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최전선 사역 현황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30년 근속상 시상과 우수선교사 표창 등을 통해 장기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 67개국에 67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256개 교회를 개척해 글로벌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사 자녀 캠프, 그리고 다음 세대와 선교사가 함께 부르짖는 금요 성령 대망회 등 영적 재충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흘간 전개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최전선 선교사들의 영육간 회복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선교유산 상속과 차세대 복음화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용출입니다.
0: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히는 기성 부모 세대를 위해 열차 전체를 복음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색 맞춤형 전도 여행이 열렸습니다. 눈물의 편지와 눈높이 영성 집회를 통해 하루 동안 비신자 부모 50명이 무더기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초여름 풍경이 펼쳐지는 달리는 열차 객실 안이 거룩한 감동과 눈물의 예배당으로 변모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는 지난 25일 60세 이상 비신자 부모 세대와 자녀 등 총 4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맞춤 전도 기차 여행 기차는 행복을 싣고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도심을 벗어나는 기차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직접 쓴 전도 편지를 낭독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충북 제천의 리조트로 이동해 부모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회를 인도한 여성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대신해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친구로 소개하며 활용 가능 여부보다 관계의 본질을 분별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사전에 결신한 부모들을 위한 세례식뿐 아니라 상경하는 상행선 기차 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추가 세례 요청이 빗발쳐 열차 좌석 현장에서 즉석 세례 교육과 집례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새 출발을 확증하며 세례를 받은 비신자 부모는 총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자녀들의 오랜 눈물의 기도와 성육신적인 배려의 환대가 완고했던 부모 세대들의 영적 거부감을 깨트린 비결이라며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관계 중심의 대안적 문화전도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청년 선교의 최대 황금 어장이자 군 복음화의 심장부인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재단에서 훈련병 2,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대규모 진중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는 지난 2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제45회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새를

0: 시계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장 합동 소속 목사와 장로 등 교단 지도자들이 141개 조로 나뉘어 집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예배당에 마련된 20개의 세례대를 통해 훈련병 2,500명에게 세례를 베풀며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기조설교에 나선 배만성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군생활 가운데 세례의 자리까지 인도함 받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며 어느 부대로 배치되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임무를 감당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장 조형국 장로는 장병 전원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믿음의 군사로 청년 인재들이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총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개신교 역사 160년이 넘었지만 복음화율이 0.43%에 머물고 있는 일본 선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한국과 일본 교회의 구조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복음선교회는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동성교회에서 제11회 제2M 일본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이수구 대표 선교사는 2023년 기준 일본 개신교 성도 수는 53만 6,857명으로 전체 인구의 0.43%에 그치며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20명을 넘지 못하는 교회의 영세성이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교회의 15%가 담임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이며 목회자 평균 연령도 70세에 달해 사역 계승이 단절되고 있다며 교파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위로와 연합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삿포로에서 사역 중인 이케다 소조 목사는 한일 선교 협력이 과거 파송 선교사 개인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교회 대 교회의 유기적 연결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다 목사는 안일한 신앙생활에 익숙한 일본 교회를 깨우기 위해 현지에 깊이 들어가는 협력 선교와 다른 문화권 인재들의 유입이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경남 내륙 지역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강수 확률은 지역에 따라 0에서 60%,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양산은 29도, 부산은 28도, 김해는 30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용입니다. 평안한 목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4: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3: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4: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5: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우상극동 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신다면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마음이 병든 확률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7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도 안 나는 거죠. 한 가정당.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원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살기 힘든데 아이 낳아봐야 더 힘들고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무표정입니다. 아니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온갖 근심이 다 담긴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 다 행복하길 원할 텐데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 애를 씁니다. 쾌락, 명예, 뭐 권력, 돈, 특히 돈 이거 중요하잖아요. 돈.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로도 유명하죠. 둘째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건 그 당시로 따지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이런 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써요. 소위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 뭐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긴 거죠. 아버지만 떠나 있으면 그 돈으로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멋진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요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특별히 돈. 여러분 상업 광고 보면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또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하면 아예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쾌락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식도락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랬죠. 허랑방탕 극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남은 것은 궁핍뿐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망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명예,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 잘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 평가가 늘 바뀝니다. 금방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막 좋았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기사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도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정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럴까요? 권력자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만 봐도 늘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암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또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최고 정점자들을 보면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뭐 어때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머니가 최고죠. 재산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챙겨간 게 돈이었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쾌락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 돈이 강력한 신이 되어 있죠. 아파트 평수 몇 평이고 어떤 차를 타고 명품 들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도 온통 그런 광고죠. 물론 돈 필요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 걱정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못 입고 시쳇말로 움직이면 돈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편리를 주긴 하지만 참된 행복을 100%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참된 행복을 보장한다면 뭐 기사에서 종종 뜨잖아요. 어쩌다가 재벌이 자살하고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목숨 끊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때 행복을 누려요. 느낍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애할 때. 그건 자녀들 이렇게 연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한참 사랑에 빠진 28 청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막 썩을 표정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 죽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입니다.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왜 그럴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 착각이 지속되는 동안은 행복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제 깨는 거죠. 아니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준 엄마가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만 행복합니까?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에 재산을 다 날려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그때야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들이 아니라 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게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멀리서. 그리고 그 어르신이 채통없이 막 뜁니다. 냅다 뛰어와서 냄새나는 그 노숙자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제 종으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가서 씻기고 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내가 잃었던 아들 찾았다.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 잡고 동네 잔치 열자. 아들이 동네 유지인 아버지 배신하고 가문에 먹칠을 하고 재산 팔아서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자신이 감당하고 아들 다시 껴안고 회복시킵니다. 말 그대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하듯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합니다.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집 나간 아들처럼 쾌락, 명예, 권력, 돈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십자가에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 아파난 아들을,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엄마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파고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비루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5월 2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호주, 일본까지 이른바 쿼드라고 불리는 안보협의체 회의에서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를 접한 북한에서 반응을 내비쳤죠.
1: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뭐 이란도 북한도 핵 개발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지만 국제사회에게는 평화를 깨는 위협이잖아요. 긴장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핵 확산을 경계하기 때문인데 자, 북한이 더 나은 삶 그리고 안정을 원한다면

0: 핵무기로서 보장받는 게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오늘도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오늘도 그렇게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무력이 아니라 주민들을 돌아보는 북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식량난에 힘겨워하는 주민들을 보살피는 것에 먼저 나서는 북녘당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0: 네.
1: 어디서 이 방송을 무얼 하며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랜만에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의 이 큰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이 땅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녘땅도 변화가 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이 오늘 또 속속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1: 네, 양양에서 먼저 보내주셨어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276님 문자 주셨고요. 네. 포항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저의 식사 중에 고정 채널 오 해피데이 오늘도 전도하고 와서 식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3135님 반갑습니다.
0: 자, 부산에서도 참여하셨어요. 1419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축구하며 점심 먹으며 듣고 계시대요. 6878님도 어플로 남겨주셨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함께 기도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6551님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북한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북한 관련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했다면 매일매일 저희 오해피데이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분야별로 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매일 꼭 함께해 주십시오.
1: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에 한 줄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또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또 남과 북의 청년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출석 인사도 저희 OFP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시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안들도 좋습니다.
0: 네.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참여해주세요.
0: 청주에서 손녀 학교 기다림에서 정치하고 계시다는 6263님 손녀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 8968 성도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또 9700님은 일산에서도 참여하셨네요.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홀리원의 바다로 함께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저희가 가끔 녹음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이 오후가 돼야지 차이가 이게 맛깔나게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외치셨나요? 자, 남북한에 뭔가 한참 마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거리 그래도 한 뼘만이라도 좁혀가는 시간. 오늘도 남북한 언어 차이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예.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저희 힌트도 드릴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잘 들으셨다가 강구하셨다가 정답 보낼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의 마지막 한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이 빼랍이 왜 이렇게 안 열려요? 아, 잘 안 빠져요.
5: 빼랍? 뭘 빼라는 것 같은데?
4: 아니, 이걸 빼랍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아유, 거기 있는 가위도 필요한데.
5: 이거 말하는구나. 잠깐만.
4: 어머, 바로 열리네.
5: 아, 내가 이런 것도 잘 하지. 나 해결자잖아, 해결사.
4: 어머, 빼랍을 빼랬더니 이게 뭐예요? 옆이 부서졌잖아요.
5: 어? 부서졌어? 어디?
4: 아니, 여기 보시라요. 여기 틀이 아주 비틀어져서. 아유, 빼랍을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5: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또 고치면 되지. 내가 잘 고쳐. 가만있어.
4: 그냥 드시라요. 그러다가 빼랍이 아예 다 부서지겠어요.

0: 빼밥을 망가뜨렸어요. 에이, 그래도 남편이 도와준 게 어디예요?
1: 아니, 이게 네. 망가뜨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0: 그런가요? 힘이 얼마나 장사니까 그렇겠지. 뭐. 자, 빼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단어예요.
1: 네.
0: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쵸? 빼는 거. 집안의 살림 중에 빼는 거예요. 이게 큰 힌트가 됩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 서랍.
0: 서랍이다. 2번.
1: 장독대.
0: 장독대다. 자, 서랍일까요? 장독대일까요?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십시오. 힌트 좀 주십시오.
1: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빼야 할 것만 담아두는
0: 오.
1: 보통 쌓아두잖아요.
0: 네.
1: 여기다가
0: 네.
1: 막 공부할 때 사무용품이나 아니면은 뭐 요거는 좀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뭐 이렇게 작은 간식들도 두고 빼야 할 것만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네. 여러분 뭐 공부하는 공부방에서도 그렇고
0: 오.
1: 하는데 2212님은 할머니께서 이걸 빼랍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대요.
0: 그래요.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셨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힌트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현 씨 빼랍에는 간식이 많군요.
1: 아니,
0: 저도
1: 거기,
0: 좀 나눠주세요.
1: 거기 두면은 네. 유통기한이 금방금방 저기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다 버리더라고.
1: 잘 네. 빼놔야 돼요.
0: 아니, 빼랍이라는 걸 보면요, 여러분. 뚜껑이 없는 거예요. 어떤 큰 장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위에 덮개가 없는.
1: 네.

0: 수납함 같은 거를 빼람이라고 합니다.
1: 저희 집도 다 망가졌어요. 근데 망가져도 이거 쓰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덜그덩덜그덩.
0: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뻑뻑하면 요즘도 그러나? 옛날에는 초치란다고 했는데 나 옛날 사람인가 봐.
1: 맞아요. 처음 들어봤.
0: 처음 들어봤다고?
1: 아니 서랍 글쎄요 서랍에.
0: 네. 아니 문틀 이런 거는 창문이나 이런 거. 나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1: 큐브에 기름칠한 건 들어봤어요. 서랍에다 이렇게.
0: 초치. 자 빼란 북한어 표현인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또 옛날 말이기도 합니다. 1번
1: 서랍.
0: 서랍이다. 2번
1: 장독대.
0: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야, 어느 지역에서는 빼다지라고 했었대요. 오.
1: 경상도, 경상도.
0: 빼고 닿는 거. 오. 강원도에서도 빼다지라고 했다고. 자, 정답대 보내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목요일의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1: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올해도 함께해 주신 2030 남북한 출신 청년 여러분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5: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사랑입니다.
6: 네, 저는 북조선에서 온 철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사랑이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3: 그러게요. 네. 얼굴도 빨개지셨어요.
0: 네. 청진에서 온 우리 자랑스러운 에미나이이십니다.
5: 원래 말을 잘했는데 오늘따라 좀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오늘도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3: 여러분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본

0: 적 있으신가요? 80년 넘게 분단돼 있던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사뭇 새로워질 겁니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할지, 수도는 어디에 둘지도 논의해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고 또 그려보지 않는다면,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더 멀게만 느껴지고 통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203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된 나라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시죠.
1: 오늘의 주제는 야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기입니다.
2: 멋있어요.
1: 자, 통일된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3: 아,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와.
2: 저는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1: 갑자기 고려시대를?
2: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1: 아니 조선시대는 아니고 왜 부흥했던 고려시대?
3: 영토가 제일 컸다.
2: 조선시대 때는 왠지 막 자꾸만 임진왜란도 있고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만 먼저 있어서 그런지 고려시대는 되게 그 뭐 후기를 빼고 전기에는 되게 부흥했잖아요.
1: 네.
2: 그걸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4: 그 기계가 당차게 말 타고 달리던
2: 뭔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고 그리고 그때는 뭐 왕권이고 뭐고 뭐 글쎄 왕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자꾸만 이게 침략이 들어오고 약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3: 네. 마치 그 시대 살았던 생생하게
1: 고려에서 온 여인.
2: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1: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5: 일단 나라 이름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5: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으면 흡수통일됐다. 라는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2: 조선도 아니죠 그러면.
1: 그러네요.
2: 네, 그럼 조선도 아니죠.
5: 그러게요.
2: 고려로 갑시다 그러면.
5: 고려를
2: 제가 고려를
3: 저는
2: 좋아하니까.
3: 사실 조선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5: 아 그래요?
3: 왜냐면 이게 약간 조선이 이게 아침이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1: 네.
3: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5: 네.
3: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까지 그 빛이 복음의 빛이 빛나는 나라 조선 너무 멋있지 않아요?
5: 약간 설득됐어요.
1: 그러니까. 근데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그 이름을 쓸 일은 그게 많지 않지 않을까?
5: 반대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에서 세 번째 쓰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5: 그래서 고조선 됐잖아요. 아, 예전 조선이. 네.
3: 세조선?
5: 세조선?
1: 신조선?
5: 아, 너무 웃기다. 신조선.
1: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게 사실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되면 대한민국으로 쓸 거예요 분명히.
3: 그죠.
1: 근데 이제 북한이 무너졌을 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 통일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국호를 정하는 것부터가 큰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영토는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3: 그죠.
1: 한반도기
5: 네. 네.
1: 그
5: 네.
1: 토끼나
5: 네.
1: 호랑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도. 예, 영토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5: 문제는 없는데 수도는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 수도.
2: 수도 정해야죠.
5: 그러니까 어디 하지?
2: 아 수도 저는 또 한번 또 고려를 가겠습니다.
5: 아 네. 개성이
2: 개성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좀 수도라는 인상이 깊어서
1: 개성이.
2: 네, 네. 그리고 이게 남한과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중간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랬던 저랬던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1: 그 통일 이후에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뭐 세미나처럼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수도 후보 중에 하나 개성이 있었어요.
5: 아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뭐 수도의 요건 중에 큰 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까이 항구가 있어야 되고
2: 그러니까 평야 지대야 되잖아요. 또.
1: 예,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서울에는 인천이 있고 평양엔 또 남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서울과 평양 이외의 곳을 고른다면 개성 이 후보지였습니다. 네. 옛날에 고려시대 때 네. 병란도라고 예, 개성 근처에 무역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 많이 하셨네요.
2: 아, 네. 제가 고려를 너무 사랑합니다.
5: 고려 사랑님이었나요?
2: 네. 네.
1: 진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는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긴 해요.
6: 네. 저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5: 네.
6: 그래서 서울을 일단 수도로 하고

0: 그리고 평양이 약간 판교처럼 IT 기업들이 막 들어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1: 그러니까
0: 했어요.
1: 좀 거점을 그러니까 어떤 중심의
0: 맞아요, 맞아요.
1: 지역인지를
0: 신도시
1: 정하는
0: 같은
1: 걸로.
0: 것도 해도 좋겠다.
2: 새로운 수도를
0: 신도시.
2: 건설해서,
0: 네.
2: 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통일하는 데에서는 새로운 상징도 필요하다. 네.
1: 근데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독일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딱그 수도만 다 몰려 있어요. 뭐, 프랑스는 파리, 뭐, 이탈리아는 로마, 이런 식으로 다 몰려 있는데, 독일은 좀 독특하게도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색깔을 다르게 서울은 수도지만 나머지 뭐 IT는 어디가 유명하지? 이런 식으로
2: 맞아요,
1: 해도
2: 맞아요.
1: 괜찮을 것
2: 어떤
1: 같다는
2: 뭐
1: 생각이?
2: 정치적으로 수도는 하나
1: 네,
2: 있고, 뭐
1: 그렇죠.
2: 경제적, 또 문화적. 사실은 미국도 보면은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정치
0: 그렇죠.
2: 수도는 이제
0: 네네.
2: 워싱턴이고, 또
1: 맞아요.
2: 문화 수도는 LA이고, 뭐 이렇게 좀
3: 그렇죠.
2: 있잖아요.
3: 중국도 상해랑 뭐 북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제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 독일도 통일이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통일될 때 이런 방법들 썼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갔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네요.
4: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다 이게 발전해서 지금 안정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통일 초기에 수도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아마 서울이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반대를 할것 같고 평양을 하면 또 서울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고
2: 그래서 또 개성인가요?
4: 네. 중간 지점을 잡고 서울과 평양은 그냥 이렇게 뭐 다른 IT 이런 진짜 발전하는 도시로 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3: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1: 네?
3: 남한과 북한이 모두 사랑하는 땅이 있습니다.
2: 어디예요?
3: 독도.
1: 아, 뭐예요?
5: 수도 가는데 대파하고 가야 되는
2: 독도는 우리
5: 건가요?
2: 땅.
3: 독도는 우리 땅. 북한에서도 그러거든요.
2: 수도의 주소는 독도에다 대자.
1: 괜찮을지도.
4: 네,
1: 이거는 단결이 금방 될지도.
2: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4: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한 언어를 쓰고 같이 한복을 입고 왕래하고 기차 타고 다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2: 야, 서로가 이제 함께 오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가 잠깐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순간. 야.
3: 예배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와.
3: 이
1: 그쵸.
3: 북한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네, 우리도
2: 네.
3: 그렇고 이제 그때가 되면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1: 찬양 버스킹하면 너무
0: 좋겠다. 너무
3: 너무 좋죠.
1: 좋다. 북한 거리에 가서.
3: 제 고향에 와서 한번 해주세요.
1: 고향, 고향 어디시라고 그랬죠?
3: 청진인데
1: 청진
3: 구석탱이 산골이에요. 산속에서
1: 등산하고.
3: 우리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소 너무 많이 뽑으셨다면서 산기도 하시면서 제 고향 나무도 좀 뽑아버리시죠.
1: 나무 한번 뽑으면서 사냥하러 가야겠네요.
2: 자, 그리고 저는 뭐 통일된 나라를 꿈꿨을 때 아마 세계 속에서 한동안 주목받고 빛나는 나라가 우리가
1: 맞아요.
2: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 분단됐다가 하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속에 귀감이 되고
1: 진짜
2: 또 모범이 되지 않을까.
1: 평화의 상징이 되겠네요.
2: 맞아요.
3: 그렇죠.
4: 지금은 두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준 게 결국엔 한 민족이고 한 언어잖아요. 네.
2: 맞아요.
4: 그런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한 언어를 쓰면서 맨날 두 나라로 살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한 나라가 돼서 한 언어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이게 도로 길에 나서면 막 은혜가 막 길에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우리가 이제 통일된 나라를 그려보는 게왜 중요하냐면 통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걸 이루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을 먼저
1: 맞아요.
2: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1: 그치.
2: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나들은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뭐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가고 네, 네, 네. 나와 다른 누군가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맞아요. 같은 민족인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통일을 하겠습니까?
4: 그렇죠. 안 되죠. 네. 네.
3: 아니 그러고 이게

0: 같은 그런 황홀감이 이제 머리에 이게 넘치는 것 같아요.
1: 아마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아마 혼란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삶이 더 향상이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2: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좀 친해져 보는 연습들 말 걸어보고 어떻게 다른 것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연습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1: 우리가 참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서로 인사도 안 하잖아요.
2: 맞아요.
1: 네, 그냥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고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밥 한 끼라도 또 서로 맞아요. 나누고 그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결국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3: 네, 네 맞아요. 아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화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 당황해하다가 핸드폰 쓱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러면 통일되면 쉽지 않다. 그냥 뭐 반갑게 인사하고.
2: 그러니까 인사부터 잘해야겠네요.
1: 야,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또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통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의 은혜를 기쁨으로 맞으며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진짜. 함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그려봤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통일되면 우리나라 어떨까? 나라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연습해보시고 상상해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뤄주실 통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의 청년 여러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 철숙,
4: 사랑이,
5: 찬송이,
6: 보라였습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꿈꾸는 통일된 이 나라 생각만 해도 좀 행복하죠? 여러분도 가족들과 또 교회 지체들과 함께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생방송 OAP 데이

0: 목요일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7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한병자의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빼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0: 빼람.
1: 빼람.
0: 네.
1: 무슨 뜻일지 1번 서랍.
0: 네.
1: 2번 장독대 가운데. 자,
0: 서랍이냐 네. 장독대냐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1: 이게 아까는 경상도에서 이렇게 불러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0: 전라도에서는요?
1: 빨간이라고 합니다.
0: 빨간.
1: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빨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 근데 또 다른 전라도 할머니께서는 빼다지라고 하셨대요.
1: 이게 참 사투리가 각 활동에서 다 있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오늘은 저희는 이제 표준어로 정답을 드릴 겁니다. 서랍이냐 장독대냐.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선물 소개해드리는 동안 2분 안에 남기세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니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자, 오늘 그래서 합격자의 퀴즈 정답은요?
1: 빼람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서랍입니다.
0: 서랍이 정답이었어요.
1: 오늘은 거의 이
0: 다 맞추셨죠?
1: 네,
0: 거의?
1: 그쵸? 못 봤어요. 못
0: 빼다지 빼깐 또 뭐 있었죠 아까? 예, 어쨌든 서랍이 정답입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1: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셨던 게 기억이 나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0: 네.
1: 경상도도 서랍을 빼다지라고 합니다 하시면서 주신 분도 계시고.
0: 네. 자,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8322님 정답 1번 남겨주셨고, 막차 탑니다. 3974님 막차 아니셨어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리고 1번 서랍입니다. 1087님도 네. 서랍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0: 우리 7820님은 여기 전라도 광주인데요. 예전에 뭔가 찾을 때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빽간에서 찾아봐라 하시던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서랍장.
1: 시흥에서도 0354님 주셨어요.
0: 네.
1: 이틀 비웠다고 오늘 햇님이 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서랍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정답도 잘 맞춰주셨네요.
0: 대구는 날씨가 흐리대요. 오늘 문제가 좀 쉽네요. 여성분이 북한분인지 억양이 북한 말씨와 같네 하셨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하나와 민수 남한 남자 역할을 하는 분과 북한 출신 아내 하신 두 분 다 탈북민이세요.
1: 맞아요.
0: 네.
1: 저희가 이 북 연기도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했는데
0: 맞아요.
1: 너무나 또 어투를 그쵸? 잘 이렇게 영화를 시키셔가지고.
0: 자,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가 빼다지라고 했던 말.

0: 기억나는데 북한말이 정겹네요 하시면서 추억 소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답 남겨주셨고요.
1: 예수님 서랍에 제 마음을 저장하고 싶어요. 1137님 서랍 잘 보내주셨고요. 네. 서랍을 열어놓으면 저희 집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요.
0: 오!
1: 이렇게 작은 공간을 좋아한다고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서랍 하시면서 1번 보내주신 8544님도 계시고요. 네. 어릴 때 서랍장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일본 온 줄 알았어요. 1149님 그럴 수 있죠.
0: 자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2231님도 정답 남겨주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자는 어떤 분들이실까요?
1: 장애인 학교에서 오전에 일하고 복귀 중에 못 견디고 차를 멈추고 1번을 보내셨다는
0: 네.
1: 0515님 퇴근 외근 복귀 중에서 우리 정답 보내주셨던 청취자분 선물 드리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빼다지라고도 합니다. 서랍 보내주신 8345님도 드리고요.
0: 네.
1: 생전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두 분 화택요 하셨던 4300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볍게 간단하게 보내도 저희 선물 당첨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0: 네.
1: 8445님을 비롯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모든
0: 죄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쓰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남북한이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한 표현을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방마다 사투리가 달랐던 것뿐이었죠.
1: 네.
0: 이제 또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한 뼘 차이 그냥 재미로라도 풀어보시고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의 마음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끝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6월의 첫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앉으소서.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0: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Thank you. We're so happy to be here. I love this song. It's a song I grew up in church singing. Listen.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울산 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난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보다는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옆에 계시기를 바랬는데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신비로운 이적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시간이 끝나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너희가 이런 일을 경험할 거다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핍박할 거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일도 일어날 거다 말씀하시니 근심에 쌓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슬프고 두려운데 세상이 제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거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더욱더 혼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대답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야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다. 내가 가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설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유익이 그렇게 크다는 말인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또 이후에 이어질 성령의 강림,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님의 오심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오심이 어떻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분의 임재와 또 그분과의 동행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의 떠남이 유익입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으로 우리가 새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자.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자기의 일상을 떠났습니다. 업을 떠나고 세관을 떠나고 가족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기대와 영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을 모아서 로마와 대항할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나는 죽음을 보게 될 거다. 결국 너희들을 떠나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죽는 메시아라니 자기들의 상식과 너무 맞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념에서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메시아라니,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다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을 떠나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 자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떠나심을 성령의 오심과 연결지어서 자세히 풀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에 분명한 심플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신 안에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상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과 유한이 한 곳에 공존한다. 이

말은요, 논리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성육신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으신 겁니다. 받기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만약에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여 계시는 동안에는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그런 지리적인 한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돕는 분이시며 위로하는 분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그 임재가 육신 안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믿는 자 안에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강력하게 신자들의 곁에서 신자들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분은 잠깐 우리에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연복음 14장 17절 하반절 보면요,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성령님은요, 우리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도록 도와주실 거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고 함께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멀찍이 떨어져 계셨나요? 아니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장서 인도하셨고 멈추어 텐트를 치면은 그 텐트 중간에 성막이라는 텐트를 또 짓게 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이죠. 우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발전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이스라엘 이 땅 안에서만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보내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떠나심은 아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사람들 마음에 강림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

성전으로 삼으시는 축복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아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 성령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될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님의 오심이라는 이 전환적인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데 제자들은 너무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떠나심과 같은 사건이 결코 우리를 고아로 홀로 내버려두는 방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떠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거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덕분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이제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따스한 음성으로 격려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복을, 새로운 성전이 되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 사건이 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복입니까? 성령님이 무엇이 죄이고 의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원고가 여러분을 추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변호하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나 지인을 증인이나 변호인으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존재를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법률이나 신변의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옹호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1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2의 보혜사를 예수님이 소개하시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시지요. 누구시죠? 성령님이신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사탄의 고소를 당할 때에 우리가 실체적으로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에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도록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불신 세상을 향할 때는 최고의 검사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죄와 의에 대해서 기소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나 죄인이야, 난 죄가 너무 많아 인정하는 분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요, 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나는 별로 범죄한 적이 없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런 분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겹겹이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합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인간들은요, 오만하지요. 그래서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인도하심 받기를 거부하지요. 성령님은요 그렇게 철옹성과 같이 무장된 사람의 그 내면을 강력한 드릴과 같이 뚫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더러운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결국은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요,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사람들은요, 나 정도면 착하지, 나 정도면 의롭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요, 주변의 비신자가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아이고, 그분은 전도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되게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너무나 이타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라는 뜻인 거죠. 예수 믿는 당신보다 나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착해지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러한 생각들을 깨부수시는 거죠. 허무시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인간의 선한 의지와 선한 행위가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썩어 부패한 음식과 같아서 아무리 맛있는 드레싱을 그 위에 붓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성령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분을 영접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그게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다 모두 가짜입니다. 진짜 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진짜 의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의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님은요, 네가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불신앙이다, 죄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밖에서 온 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의를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요,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착하다고 믿는 내 안에 가짜 의를 폭로하시는 거죠. 헛된 종교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의 문을 발견한 루터와 같이 우리도 내 영혼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성령님 앞에 항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교만과 고집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참된 의의를 나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옷으로 입을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를 정말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왜 어떻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원수의 패배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와 유대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요, 고대 그 1세기 사람들이요, 우리가 좀 달랐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의 힘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그 인생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또한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런 운명론이 아주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요, 신들의 잔인한 그 체스게임 가운데 나는 조례에 불과하다. 그런 인식들이 있었지요. 악령과 저주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신다고 하십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의 임금, 즉 원수 사탄 마귀가 영원히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실 거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끝장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 맞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역전승의 상징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요, 권력과 탐욕과 폭력으로 이루어진 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신자들을 참수하던 마귀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굴복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패배하신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패배한 자리인 것입니다. 파멸당한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표현은요, 저 여러분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1세기의 고대인들과 같이 악령과 신들과 저주 때문에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권세를 우주의 법정에서 파멸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너희는 끝장났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잡신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영들인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기다리는 패배자들인 거죠. 그게 악한 영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멸망이 언제 성취가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역사를 통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취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사탄의 완전한 파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악한 영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는요, 사탄에 대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최후 심판이 임할 때까지, V-Day의 날까지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싸움은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싸우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장차 이루어질 나의 승리를 보증한다는 것을 알고 싸우는 싸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운명의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위협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조상의 어떤 잘못과 업보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0: 실패가 아니죠. 원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전환점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요, 패배할까 봐 조마조마 두려워 떠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수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77-6091번, 지역번호 02-277-6091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 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에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이네요. 5월 28일 목요일, 가정의 달 5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후딱후딱 가고 있습니다. 좀 더워졌다가 또 흐려졌다가 그런 날씨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목요일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만나면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새깨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입을 벌려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소리도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로 또 아뢰고, 하나님 잠깐 떠나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평소에 문자 보냈던 거 말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또 받을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어디 계셔서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여러분의 인생 찬양 신청하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이때 이때 이런 사연으로 이 곡을 만났는데 이 곡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곡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그 곡을 신청하는 이유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라디오 예배 함께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집사님?
1: 네, 네, 잘 지내고
0: 어떻게
1: 있습니다.
0: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우리 남편분은 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1: 아, 퇴원해가지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0: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예. 그때 교통사고 때문에 예. 옆에서 노심초사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고 나면은 많이 다치고 안 다치고도 그렇지만은 또 이 처리 문제가 또 네. 예, 쉽지 않고.
1: 네. 감사하게 잘 처리되고 네. 도와주시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네. 감사히, 또 외상이 없었어서 네. 감사히 생각하면서 저 퇴원을 잘했습니다.
0: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저랑 우리 또 집사님과 또 건반의 아는비 자매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간 저희 셋이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 동일한 하나님 한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운전을 하든 일터에 계시든 여러분 한번 하나님 부르짖고 또 소리내서 찬양 불러가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 무료로 메시지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찬양 내가 하나님께 부르고 싶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 우리 집사님 제가 잘 모르는 곡입니다. 네. 오늘 가져오셨는데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1: 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0: 네.
1: 제가 한 1, 2년 전에 좀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때 이제 저희 찬양팀도 약간 무슨 뭐랄까 그 침체는 아니었지만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다시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0: 네네.
1: 이 찬양을 리더님이 주셨는데
0: 네.
1: 아, 저한테 솔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나한테 이런 이 곡을 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불렀는데
0: 네.
1: 정말 제목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 찬양으로 또 고백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이 찬양을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부르게 되고 많이 좀 부르게 되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0: 예, 예.
1: 생각이 나서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위로부 곡이죠.
1: 네, 네.
0: 다시 일어나. 혹시 여러분 잠깐 지치고 또 넘어졌던 분들 계시면 이 찬양으로 꼭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똑같은 거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 이렇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저희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영적으로도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1: 아멘.
0: 저희 손 붙잡아 주시고 저희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계신다면 오늘 라디오 앱에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자, 다시 일어나. 위로부의 찬양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께서 참 감미로운 목소리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계시는 곳에서 지금 부르고 계시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찬양을 잘은 몰랐는데 오늘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집사님 목소리로 들으니까는 멜로디도 좋고 제목도 좋고 가사도 좋고 참 좋은 찬양을 또 네. 알게 됐네요.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멘.
0: 자, 3시 11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사연과 여러분의 신청곡들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청곡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고요. 전주에서 듣고 계시고 양평, 또 평택, 화성, 서울 은평구 김세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베란다에서 예배를 합니다. 빨래 널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

0: 신청곡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6801번님. 이제껏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31번님도 오셨고요. 의정부에서 라디오 예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아, 요즘 참 어려운 가운데 일감이 없어서 일찍 퇴근해서 그래도 평안히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아요 라고 8008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전남 목포에서도 오전에 장례식장 갔다 와서 방송 듣고 있다고 새끼라 화이팅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해도 좋지만요, 제목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은이 학원 가는 길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7378번님도 이렇게 주셨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따라 불렀던 찬양이라고 3652번님이 신청을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방학 중인데 이 방학이 교회 방학인지 학교 방학인지 정체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보내면 제가 아, 갸우뚱합니다. 우리 3652번님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을 얘기하는 건지 학교 방학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분 또 신청하셨고요. 또 아까 어떤 분이 여기서도 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아시죠, 집사님?
1: 네.
0: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걸 불렀었어요. 근데 집사님은 이제 좀 성인 돼서 신앙생활 하게 됐잖아요. 네. 그 뒤늦게 이 찬양을 또 알게 되셨나 봐요.
1: 네, 네.
0: 참 제목에서 말하듯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유 몰라 하고 딱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1: 네.
0: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산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0: 아멘,
1: 아멘.
0: 아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504번님, 젊었을 때는 이 찬양을 별로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대책 없는 삶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점점 짧아지는 나이대가 돼서 삶을 뒤돌아보니 내가 한것 아무것도 없이 오롯이 은혜로 매 순간을 살아온 것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전인태 권사였다고. 그러게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살아가면서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조금 저도 알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직은 다 모르지만. 예. 자, 9152번님. 예.
1: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장 폐쇄증으로 장이 꼬이는 것 수술하시고 요양 중입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목사님을 위하여 물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은퇴 전도사예요. 극동 방송 사랑합니다.
0: 아,
1: 감사합니다.
0: 그렇구나. 지금 본인이 개척교회 은퇴 전도사님이시라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아유, 목사님께서 아마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산, 충남 예산,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부른다고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우리 5811번님 오셨고요. 성남 택시 잘 듣고 다닌다고 우리 택시 기사님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오늘도 동행하는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송파에서 3913번님, 부산에서 2126번님도 또 듣고 계십니다. 5415번님 오셨어요.
1: 저는 새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끼라 듣습니다. 지금 아이들 픽업하며 잠시 문자 보냅니다. 믿지 않은 시부모님이 기적처럼 믿었지만 코로나 이후 방학 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친정어머니도 시부모님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시길 소망하며 제가 순간순간 부르는 애창 찬양곡 나의 가는 길 찬양 신청해 봅니다.
0: 새 아이를 둔 어머니인 또 아픈 장애 아이도 키우고 계시고 매일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군요. 아이 픽업하면서 오늘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셨어요. 시부모님이 기적처럼 믿었는데 지금 방학 중에 계시는구나. 아, 친정 어머니도. 아유, 그렇구나. 나중에 꼭 기회 됐을 때 우리 부모님 꼭 우리 새끼라의 전도 신청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지금 통화가 되면 지금 얘기하시면 지금 전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날 위해 일하시네. 이렇게 찬양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God will make a way. 노모의 목사님 곡이죠. 근데 예수전도단 이제 불렀던 곡인데 이 시간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극동방송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저희가 찬양했던 곡이 이제 나의 가는 길 신청곡이었는데 시작할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집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안 하시길래 원래 여러분 제가 솔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집사님이 부르시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안 부르셔가지고 저 혼자 솔로를 하게 됐는데
1: 너무 좋았는데요.
0: 집사님이 제가 그 부모님 얘기하다 보니까 네. 부모님 생각이 나셨나 봐요.
1: 네.
0: 혼자 울고 계셔요. 울고 계셔가지고 저 혼자 찬양했는데 왜 무슨 부모님 뭐 네. 지금 부모님 방학 중이셨던가요?
1: 아, 방학이 아니라, 입학을 안 하셨어요.
0: 입학을 안 하셨구나.
1: 네.
0: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 네. 생각나서 이게 좀 집사님이 눈물이 많으시더라고요.
1: 네.
0: 제가 늘 비상사태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많이 줄은 거예요.
0: 그래요? 네. 그래요? 이게 예. 저희 솔로 또 떨려가지고 저 못하거든요.
1: 너무 잘하시던데.
0: 아니, 집사님이 하셔야 저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부모님께 한 말씀 하셨잖아요.
1: 네.
0: 부모님 그때 들으셨대요?
1: 듣고 계시다가 네. 그 앞에까지만 들으셨다는 거예요.
0: 오늘은
1: 모르겠습니다.
0: 오늘은요?
1: 오늘은 제가 보내드렸는데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0: 부모님, 우리 김세희님이 부모님 생각하면 이렇게 우시느라고 제가 좀 힘드네요. 제가 힘들어요. 네,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세희 집사님을 이 극동방송으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아마 어떻게든 내 딸이 나오니까는 지금 부모님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우리 딸을 사랑하고 아직 교회를 나가보시진 못했고 예수님을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세희 집사님을 만나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 부모님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시고요.
1: 아멘.
0: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김세희님 부모님도 꼭 알고 믿고

0: 나오셔서 그 천국 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신나게 이렇게 김세희 집사님처럼 눈물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더 많아요. 슬픔의 눈물보다 우리 부모님도 꼭 한번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예, 오늘 신청곡이 엄청 많습니다. 예, 바빠요, 바빠. 예,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신청곡이 들어와 있네요. 지난번에도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아까 그 첫 찬양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참 너무 따뜻한 찬양이에요.
1: 네.
0: 그리고 또 집사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CD 듣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찬양 사역자도 강추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4010번님 공감해요. 저도 요즘 눈물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입학 전입니다. 3532번님 그러게요. 예. 참 아직도 예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무교로 사는 분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1: 네.
0: 방학 중인 분도 있고 이렇게 아예 입학 전, 예 방학이 아니라 입학 전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아 솔로 아니 하모니 좋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0: 저도 체험했어요. 40여 년 만에 부모님께서 믿으시고, 지금은 친정 식구들이 모두 믿고, 목사님 두 분, 장로님 두분 나오셨어요. 집사님 눈물의 기도가 꼭 이루어집니다. 힘내세요.
1: 할렐루야.
0: 8533번님,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체험도 하셨고, 또 위로도 해주고 계시네요. 이 시간 찬양곡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세희 집사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입학 전에 있는 분들, 교회 방학 중에 있는 분들,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곡이거든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입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 꼭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새벽 예배 다녀온 후에 축복송으로 불러서 깨웠던 찬양이래요. 2607번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참고 있어요. 듣고 가려고요. 얼른 지금 갔다 오십시오. 예. 야, 그 아이들 축복성 진짜 많이 들었겠다. 새벽에
1: 매일매일
0: 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이렇게 깨운 게 아니라 이 시간 너 이렇게 깨운. 와 정말
1: 저도 해봐야겠네요.
0: 야,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하면서
1: 감미로워서 깨우게. 안 깰 수도 있어요.

0: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 참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은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그저 감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지 기다리시면 돼요.
1: 아멘.
0: 할렐루야 하고 7205번님도 오셨고 저희 딸 아기도 낳았고 교회도 가야 되는데 안성에 사는 딸이 못 가고 있어요. 힘을 주세요. 0263번님 한번 전도 요청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제가 안 읽었죠?
1: 예.
0: 우리 김세희 집사님 오늘 위로의 문자가 많네요.
1: 감사합니다.
0: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1: 아멘.
0: 어떤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문자 드려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믿지 않으셨는데 인도하셨답니다. 아버지를 시작으로 할머니, 엄마, 친정 식구 7분이 한꺼번에 교회로 가셨고요. 지금 3개월이 되도록 믿음 충만. 더 일찍 믿지 않은 세월을 아쉬워하고 계세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1: 아멘.
0: 그러네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한번 3788번님. 네.
1: 어머니가 폐암 4기이셔서 면역력이 안 좋으셔서 잠시 교회를 못 나가고 계세요. 새벽에 가끔 사람 없을 때 가시긴 하셨어요. 몇 번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고 무릎에 피가 나도 힘내서 가끔 나가셨는데 요즘 몸이 더 쇠약해지셔서 제가 쉬시라고 얘기해서 새벽 기도를 쉬시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세요. 요즘 귀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희 어머니 위해 신청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아 그렇군요. 폐암 사기에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못 나가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네요. 우리 어머니.
1: 아멘.
0: 우리 3788번님 우리 또 어머니 또 누군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네 힘내시고 3788번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내서 한번 불러보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또 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까부터 제가 이 3652번님께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방 때 할까 방송 끝나고 할까.

0: 있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했던 분인데 교회 방학이냐고 했더니 여쭤보니까 방학 중 맞대요. 학교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여쭤봤잖아요. 예, 예. 교회 방학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해봅니다. 3652번님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했는데
1: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저 새끼라 김인스피디인데요. 예, 예. 지금 상당히 감이 멀거든요.
1: 네네.
0: 네, 좀 앞으로 더 앞으로 다가오세요. 네. 운전 중이십니까?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말고 직접 한번 통화를 해주세요.
1: 네네.
0: 네네. 자, 어느 지역이세요?
1: 포항입니다.
0: 포항이세요?
1: 네.
0: 오늘 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하셨던 분 맞죠?
1: 네, 맞습니다.
0: 같이 찬양도 하셨죠?
1: 네.
0: 지금 교회 방학 1년째 못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주일만 되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딱 이제 기회를 주시네요. 전화 올지 몰랐죠?
1: 당황스럽네요.
0: 예. 저희가 당황스러운 방송입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생방송 중에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요. 꼭 이번 주부터 나가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2: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3652번님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요. 꼭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네.
0: 예예.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우리 포항에 계시는 3652번님. 초등 시절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잘 많이 부르셨다면은 거의 모태 신앙이신 것 같아요?
1: 네,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네.
0: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1년째 못 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우리 3652번님 선택하셔서 이 방송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1: 네,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네. 못 가는 네. 핑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꼭 가시는 걸로. 가실 교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
1: 출석 교회는 있는데 그 좀 좀 그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0: 그러면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예?
1: 예, 그러죠.
0: 예, 교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1: 네, 네.
0: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이제 문자로 나 갔다 왔다라고 꼭 저희가 그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예.
1: 네.
0: 자, 이 시간에 전화 끊지 마시고요.
1: 네.
0: 이 찬양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0: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혹시 아세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0: 거예요. 예, 저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부를 수 있으면 불러주시죠.

0: 우리 3652번님.
1: 네.
0: 우리 3652번님 이번에 꼭 돌아오시고 3652번님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선물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라디오 예배 중에 우리 포항에 계신 3652번님 교회 방학이었습니다. 교회 방학. 이 교회 방학. 우리 3652번님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김세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는비 자매님도 감사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과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합니다. 가을날의 열매를 위해 여름날의 뜨거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를 위해서 여러 도전과 역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땅끝에서 주님 뵙는 날 가득 안고 올려드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미나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 LA 아수사 거리에서 한 무명의 흑인 목사, 노예 아들이며 천연두를 알아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애꾸눈이었던 윌리엄 시모 목사가 3년 넘게 이 LA 아시사 거리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한 세계를 지나면서 온 세계를 뒤덮어서 전 세계 7억 2천만 명의 성도가 오순절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는 21세기는 오순절 영성을 가진 교회가 세계 교회를 주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령운동 역사는 온 세계들을 뒤덮고 있는데 특별히 중남미에서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중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의 80% 이상이 다 오순절입니다.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브라질은 모든 개신교가 다 오순절 순복음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속한 멤버가 4,400만이 되고 그리고 한 2천만이 아직 가입을 하는데 2천만에 가입되면 6,4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우리 순복음교인이 브라질 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제에 살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죄악으로 뒤엎인 이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간 것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참진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상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고 충만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성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출발이 성령의 침례인데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긴 것을 물침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저 바로 성령의 침례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로부터 새벽기도와 통성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균 선교사가 이러한 선교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와 같은 기도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로 출발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집에 가서 잠이 오지 않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부흥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후로 100만 불용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이라는 연단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 알게 모르게 성의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통일교 전도관 이것도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도 순봉교회가 혜성처럼 일어나서 저 불광동 산기슭에서 저 서대문 로타리에서 여도로 오면서 불러 성령운동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켜 한국과 온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주목계 주여 삼창은 온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기도의 함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흠이나사가 물러가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능력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기력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근처도 안 옵니다. 참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할 때 우리로 와서 저희 우리를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저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이 큰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모든 물건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 뿌리를 했던 모든 흑암의 원사가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와 염려와 근육까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더러운 공기가 싹 사라지고 맑은 공기로 바뀌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영이 싹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 주신 신선한 생명의 영의 그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넘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흑암의 원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뒤엎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무속신앙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 과거에 나의 어떠한 잘못을 인해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성결하고 의로운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불살아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옛사람의 모든 취약의 모습을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88년 전에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부를 받은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당시 성령파였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참석했다가 부를 받았습니다. 불을 받고 난 다음 요한 웨슬레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 이 불타오르는 그 불 열정을 갖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를 뒤따른 분들이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의 상징이 십자가에 불이 타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이 타올라가는 이 십자가의 그 상징이 감리교인데 이 어떤 놀라운 불을 받아서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대뜨덕 신부님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의 불의 등잔을 감리교에 맡겨놨더니 불을 점점 식고 열정이 식어져서 그 등불을 다시 성결교회에다 옮겨놨더니 성결교에서 불이 타오르다 또 식어갖고 이제는 순복교회에다 옮겨놨고 순복에서 타고 있다. 할렐루야.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순복음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900년 가을에 찰스 파란 목사님이 캔사스주 타피카시에 베델 성경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엔 기도하고 저녁엔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3일간 휴가를 주면서 너희들이 3일 동안 집 와서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조사해와라. 그랬더니 저들이 다 같이 와서 말했습니다.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방언 받기를 해서 기도하자. 그의 송구영신 때 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40명, 지역 주민이 70명 모여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1년 1월 1일 오전 11시 그 중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학생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안수하자마자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보니 평생 배워보지도 못한 중국말로 3일 동안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20세기 오순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다 성경하고 방언을 말하실 줄 아는데 방언 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우리의 기도생활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있게 합니다.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은 순복음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방언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밤낮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세요. 저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받고 방언을 하는 말을 듣고 저게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음교회 살아남으려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1966년 2월 첫 주 목요일 날 우리 조용 목사님께서 학생 붕회 인도하실 때 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혀가 딱 굴러가면서 다다다 방언이 나오네요. 왔구나. 그래가지고 방언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가면서 계속 돌돌돌돌 기도하고. 그런데 방언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분을 못해요. 한참 기도하고 시계를 보면 3분, 4분밖에 안 갔어요. 시계 죽었나 왜 이래. 딱 기도하고 시계를 봐도 시계가 안 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그냥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막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는지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가 서대문 로타리에 서는데 가방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서대문 교회에서 엎드리면 한참 울고 방언을 기도하고 나면 두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기쁨 충만해. 성령 충만의 그 열매는 기쁨 충만입니다. 마음이 늘 우울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오늘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일제 붕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습니다. 1878년 영국 웨일즈 남부 강하고 소도시인 로허에서 평범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부모님께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기도가 하루에 일과였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나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광부들이

0: 시간에 담배를 피고 농담을 할 때 그런 저 속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 등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13살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당시 웨일즈가 영적으로 크게 침체됐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술과 도박, 방탕, 불신앙이 온 사회를 덮고 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웨일즈의 붕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넘도록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1904년 어느 날 새벽 1시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가 새벽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루 이틀 몇 달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이 붕의 역사가 웨일즈를 넘어서 온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잠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가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탐탁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도 간청하니까 그러면 이번 수요일 날 내가 광고를 할 테니까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래서 수요일 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반 오버츠 청년이 여러분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 되신 분은 남아서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의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둘째로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셋째로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넷째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역에 나가야만 한다. 이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17명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로 그가 다녀오며 말씀 전할 때마다 놀라운 봉역사가 일어나서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아오고 웨일 사회 전체가 변화돼서 술집과 도박장들이 다 문을 닫고 범죄율이 감소되고 원수들끼리 화해하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서로 갚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다가와서 이 웨일즈의 부흥이 영국 전역을 넘어서 유럽, 미국, 인도, 아프리카, 한국에까지 전파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붕의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이 꺼지고 식어져서 기쁨도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와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십몇 년 전쯤이었나요? 어느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외로 촬영을 떠난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 어느 사막지대에 척박한 황무지였는데요. 그곳에 가서 개그맨들이 방송을 촬영하는데 뭐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출연자들은 당연히 웃고 떠들며 다양한 게임을 진행했죠. 그리고 게임이 끝나갈 무렵 출연자들이 벌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황무지에 싹 다 나무를 심는 거 어때? 네, 황무지에 삽질을 열심히 해서 나무를 잔뜩 심자는 그런 벌칙이 정해졌고요. 개그맨들은 결국 게임에 져서 작은 묘목 백구루를 심었습니다. 벌칙이지만 또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니 저도 그 방송을 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SNS에서 한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연예인들이 나무를 심었던 바로 그 황무지의 최근 모습을 누군가 찍어서 올린 건데요. 황무지였던 그곳에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서 작은 숲을 이룬 거죠. 물론 방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지만 황무지의 황량한 모습을 살펴본 그 시선 덕분에 그곳은 이제 새들이 오가며 쉬어가는 작은 숲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때 땀 흘리며 벌칙으로 고생고생하며 묘목을 심었던 그 개그맨들도 그 사진을 보면 아주 뿌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겠죠. 오늘 나의 하루 중에도 나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 곳, 따뜻한 말이나 섬김이 필요한 곳, 또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언젠가는 싹트고 무성한 숲을 이룰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 맺히고 우리는 또다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오랜만에 이찬양 함께했네요. 꽃들도 오늘은 투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예전에 방영됐던 어느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 나눴는데요. 게임의 벌칙으로 몽골 황무지에 100그루의 나무 심기를 벌칙으로 했던 그런 방송이었는데, 물론 출연자들이 고생고생하는 모습이 예능적으로 좀 재밌게 비춰지긴 했지만, 결국 그 고생을 통해서 황무지에 묘목들이 심겨졌고요. 세월이 많이 흐른 뒤그 자리는 숲을 이루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현재 모습, 그 숲을 이룬 모습의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던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나에게 무언가 심고 헌신하며 감당하기를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어쩌면 지금 딱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낼 때는 참 힘들고 고생스러울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꽃이 피고 또 무성한 숲이 돼서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일상을 잘 함께 감당해 나가면 좋을 텐데요.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정해서 멋진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지요.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 화면. 미가서 6장 8절을 새겼는데, 물론 매주 화면이 말씀과 잘 어울리는 멋진 배경으로 제작되지만, 이번 주에 이 배경 화면은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에 참 잘 어울리는 유화 풍경화 같은 그런 배경 화면이거든요. 못 받아보신 분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5259번님, 찬양 들으며 밥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 시간에 저녁 식탁 준비하며 방송 듣는 분 참 많으시죠? 그리고 차 안에서 듣는 분도 많으신데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7905번님, 씨앗 이렇게 두 글자 키워드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과 함께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와, 참 중요한 순간이네요. 네. 그런데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이 극동방송을 접하게 되면 찬양이 일단 편안하고 또 방송을 듣다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 극동방송을 그렇게 거부하거나 그러시진 않더라고요. 듣고 계신 남편분도 언젠가는 주님 만나고 진정한 평안,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날 오시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선물까지 드리면 남편분이 그 방송 앞으로 계속 들어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토마토즙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남편분께 전하시면서 극동방송에서 보낸 선물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주님을 잘 모르거나 아직 안 믿고 계시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듣고 계신 분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 찬양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한효선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었지요.

이어서 예수 사랑하심은 송영훈의 찬양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5시 19분이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일상의 이야기 또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2433번님, 이분은 참 성경 필사를 하면서 듣고 계시네요. 늘 이 시간 성경 필사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 씨앗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4835번님, 우리도 늘 같이 걸어가요 라고 이렇게 또 방송 프로그램 제목과 엮어서 예쁘게 말씀해 주셨네요. 저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란 찬양을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8387번님, 제가 어떤 뭐 삼행시, 이행시 지어주세요 라고 따로 뭐 이렇게 미션을 드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이렇게 또 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네요. 시제 키워드가 친구입니다. 친구.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자. 아멘. 네,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 시간 또 극동방송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같이 말씀 따라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길을 함께 걷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피아워십이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AJ 워십의 찬송가였고요. 김서진, 최지민의 피처링이었습니다. 그리고 4835번님의 신청 찬양이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크레이브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8291번님, 휴무라 오랜만에 극동방송 들으며 영적으로 충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8625번님,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말씀 씨앗 키워드 보내시면서 오랜만에 듣고 있네요. 봉사 중 잠시 쉬고 있고 곧 또 마무리 시간이라 겨우 잠깐 듣습니다. 오랜만에 말씀 씨앗 받아갑니다 하셨는데요. 이번 주 말씀 씨앗 배경 화면 성경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이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배경화면 받으시고요. 또 주위에도 전하면서 말씀을 함께 전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코너에서 이 성경 말씀을 또 목사님과 묵상할 때 극동방송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사연 참여한다는 어느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있었죠. 혹시 그날 방송 들은 분 중에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가서 말씀 한 주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이렇게 사연 보냈는데 그 학생이 또 문자를 보냈네요. 4202번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찾아온 초4 학생입니다. 그때 말한 것처럼 미가서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뭔가요? 저 방금 방송 듣기 시작해서 모르겠거든요 라고. 아, 우리 학생, 아쉽게도 매일 말씀 씨앗이 새롭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화요일에 방송하면 그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미가서 이번 주에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2161번님, 여기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감사하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매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0: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류무룡의 찬양, 이어서 박신아 콰이어의 또 새로운 멜로디로 편곡한 곡으로 연이어 보내드렸습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0: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1: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0: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1: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0: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1: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0: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적인 갈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로서 현재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불신자 시절 죄와 싸웠던 과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의 문맥과 논증은 모두 이것이 바울 자신이 현재 신자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임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믿는 자의 성화라는 주제는 계속됩니다. 이 맥락에서 율법이 언급된 이유는 신자의 성화가 율법으로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 삶의 목표는 십계명을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곡입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목적 중 하나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주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육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내적인 결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일지라도 육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인 갈등과 긴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신자의 현재 경험, 즉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 전체에 걸쳐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만약 그가 불신자였던 시절의 경험을 묘사했다면 과거 시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제 본문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자 안에 있는 죄성은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완벽할 수 없었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없었을까요? 그는 17절에서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여기서 그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생각, 즉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할까요? 답은 내재하는 죄, 즉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신자 안의 죄의 본성은 이 생에서 제거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미래에 천국에 가서 부활된 몸을 갖게 될 때 제거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할까요? 천국에서는 죄악된 생각이나 유혹, 죄를 짓고자 하는 경험과의 싸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된 육신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내재하는 죄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자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생에서 제거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자 안에 있는 죄성은 이 생에서 개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은 죄성 또는 내 안에 거하는 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바울이 무엇을 바라지 않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조금 거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 성숙해짐에 따라 내 육신이 나아질 것을 내가 아노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성은 이 생에서 개혁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낙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육신이 개혁이 되어 개혁된 육신으로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배 안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죄성은 결코 개혁되지 않습니다. 죄성 즉 내주하는 죄는 믿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악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죄성은 악합니다. 죄성은 이 생에서 결코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된 몸을 얻게 되면 비로소 죄성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는 어떨까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주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차차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성은 이 생에서 개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내적 갈등에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당신이 사도 바울의 경험에 공감할 수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 낮게 평가하거나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죄가 없어졌

0: 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7장을 문맥에서 벗어나게 해석하며 바울이 불신자 시절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바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다면 겪었을 가상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에게 더 이상 죄성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 서점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분이 제게 자신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적 눈이 멀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의 이 구절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라는 문제가 자신에게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주...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콘스탄틴 코로보프의 작품 아그누스를 보면 한 마리 어린 양이 늑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늑대들은 양의 몸 이곳저곳을 물고 있거나 물려고 가까이 다가와 있죠.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바로 늑대들에게 물려있는 양의 표정이요. 이 양의 표정은 고통이나 공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소를 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편안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양의 뒤에는 마치 후광처럼 황금빛 해가 떠 있습니다. 이 양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잔인한 세상 가운데 있는 순수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작품명 아그누스는 라틴어 아그누스 데이에서 왔는데 신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래요. 아카디 악한 세상은 순수한 어린 양을 망치려 하지만 양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순전한 어린 양으로 공생애 기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엉망인 세상 속에서요. 순전한 그분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첫곡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했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한 곡 한 곡 정성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문자 그리고 극동방송 앱 통해서 보내주시면 신청곡도 반영해서 띄워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문서윤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말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렵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감정이 있어서 조금만 마음이 잘못 실려도 의도치 않게 다른 이를 죽이는 칼이 되어 날아가기도 한다. 되돌릴 수 없기에 너무나 신중해야 하지만 말이 아예 필요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주지 않으셨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예수님을 닮은 말이다. 예수님 닮은 말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으니까. 바라기는 내 안의 것은 잠재우고 예수님이 주신 언어들로만 입술에 채워져 가기를 소망해 본다.

오늘의 음악 묵상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함께 나눴습니다. 김대환 앨범에서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했어요. 말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감정 실린 말은 정말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예수님의 시선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우리의 것이 많이 실리면 실릴수록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의 말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은 입술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더 좀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말 참 어렵다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면서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강세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당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한 젊은이가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그의 아내는 구걸하다가 사망했고요. 또 새 자녀도 졸지에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는 감옥에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제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던 바로 그때 주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고요. 그 젊은이가 존 버니언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길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풍성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좋은 이웃의 찬송,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들으셨고요. 신현미의 길 잃은 자의 친구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면서 철로 역정의 작가 존 번연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쓸수 있었던 작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신청하신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이더 밴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들도 듣고 오셨어요. 환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공인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장윤영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듣고 오셨고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철로역정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스깅 밴드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안성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송정미의 나의 기도, 이어서 돈 마쉬의 영어 찬송,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꾸몄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찬양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아버지께서

0: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보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사도 요한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요즘 시대가 아무리 무감동 시대라고 해도 메마르게 건조하게 1절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감격에 찬 목소리로 보라 아버지께서, 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분노 유발자였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조그마한 물결에도 요동치기 일쑤이고 여전히 이기심이 가득하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기는커녕 은근히 즐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니 감격해야 되죠. 완전히 영혼을 갈아넣어서 감격에 찬 비명을 지르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읽어야 되죠. 더욱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독점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죠. 아니, 예수님께서 독점해서 사용하시고 특허권을 가지고 계신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감동이 사라지고 눈물이 마른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울컥해야 되죠. 없던 감동도 막 다시 일어나야 되죠.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불렀다고 해도 그 감격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십니까? 정말 감격이 일어나십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례해집니다. 허물없이 대하는 것을 친근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익숙한 사람들, 많이 봐왔던 지인들,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짧아지고 반말도 툭툭 던지고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밀한 것이 아니고 익숙해진 것이고 다소간 무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지 연수가 오래되면서 교회에서 늘 사용하고 듣던 말이니까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 주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많이 부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대개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육신의 아버지가 따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라오면서 다정다감하시고 자상한 아버지를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연스럽게 한없이 따뜻한 하나님, 다 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도저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차라리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축소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예나 지금이나 일체 정의 없이 정말 정이 가지 않게 자식들을 대하는 아빠들 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 헤아릴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버럭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로, 그게 아버지인 줄 알고 버럭 소리만 지르고, 얼마나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까? 더욱이 자기 분을 삭히지를 못해가지고 폭력을 가하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시한폭탄이라는 이 두려움을 심는 아빠들, 그런 아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가 하나님께로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였던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은 모든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다. 지금은 목회자의 아내가 된 저의 제자가 있습니다. 청년부 시절 기도회를 하면 그렇게 웁니다. 기도회 때마다 울어요.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서러움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까 자녀의 그 아버지, 자매의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 엄마를 그렇게 폭행을 가합니다.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엄마를 못 살게 굴고 폭행을 가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런 아빠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 아버지라 부르는데 도저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웁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뭘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단어가 1등을 했을까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몇 등이나 했을까요? 아버지 4등요. 안타깝게도 72바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위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죠. 이거 순위가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아버지들 분발하십시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 분발하십시다. 네, 분발하셔야 됩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금 한참 군복무 중인데 요즘은 제가 군에 갔던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입대하는 날 아들과 함께 훈련소에 갔는데 우는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우는 동기들을 보면서 아빠, 엄마 울어드릴까요? 울어드릴까요?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정작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울지 않는데 저만 혼자 울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입대한 이후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리운 어머니였습니다. 엄마가

이 노래를 부르면 그 젊은 장병들이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량의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빠가 보고 풀 때 아빠 사진 꺼내는 장병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하는 훈련 가운데 가장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가 유격 훈련이죠. 높은 건물이나 절벽에 올라가서 줄을 타고 하강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니까 전부 다 훈련병들이 두려운 거예요. 덜벌벌벌 떱니다. 조교들이 두려워하는 훈련병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훈련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엄마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려. 틀림없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아비 되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발하십시다.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시요, 아버지들 분발하십시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디 아비뿐이겠습니까? 요즘은 엄마들 너무 무서워요. 엄마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압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를 못해도, 아무리 부모에게 숱한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부모의 모습들로 인해서 어그러진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하니 중요합니다. 감격스러운 일, 놀랄 일, 경이로운 일, 경탄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마치 소낙비같이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아낌없이 넉넉하게 퍼부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좀 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진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앞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사랑의 구절 앞에 제가 무슨 감히 설교를 보탤 수가 있습니까?

완벽한 말씀 앞에 제가 무슨 말을 보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사랑은커녕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 예쁜 짓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됩니다. 다시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은 줄 모르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계속 보고 있으면 귀한 줄 모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 무뎌집니다. 또 그 이야기냐고.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감격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덤덤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또 들려주십시오. 지난주 설교했던 대로 또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사랑 앞에 어떻게 냉랭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을 힘껏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나무 가운데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는 씨앗을 심으면 4년 동안은 뿌리만 내린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사방으로 뿌리를 쫙 뻗치다가 5년째가 되면 겨우 땅 밖으로 자신의 정체를 빼꼼히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6주가 지나면 15m 이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내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매귀리라는 잡초과에 속한 식물이 있습니다. 잡초니까 얼마나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하겠습니까? 매기리의 번식력도 비밀, 그 번식력의 비밀도 뿌리에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1m 밖에 자라지 않는 이 매기리가 땅 밑에 내려져 있는, 땅에 내려져 있는 그 뿌리를, 그 매기리의 뿌리를 다 이어붙이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50km라고 합니다. 550km. 550이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거리예요. 그 엄청나게 긴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견고하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대단히 황송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조그만 물결에도 막 요동치고 여전히 이기심과 결별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허영, 시기, 질투, 위선, 탐욕, 음란, 오만, 독선, 무자비, 미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도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디까지나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이야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Give and take, 뭔가 줘야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뻐서 사랑하거나 잘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먹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 조금 부족해도, 아니 조금이 뭡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한 건 투성이지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 하나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소망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장래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하여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기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여러분, 실제로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세상 것에 너무 큰 기대 걸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 걸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

0: 허망한 일만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께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난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줄 때 뭐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나요?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죽었단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 아니면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말이야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왔다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긴 했는데 막연하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가수 최희준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 가는 길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까지는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문제는 나그네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길이라고만 했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처럼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돌아갈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포효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고장나버릴 경우에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 배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여행객과 같습니다.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짐을 싸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가방을 챙겨 타는 것이고 숙소가 바뀔 때도 짐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객과 같습니다.

0: 맹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 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가 가는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 가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는 못 가요고 억지 부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 부릴 수도 없고 억지 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눈을 뜨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저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거나 상담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당신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이용하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의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지혜지요. 주님은 우리 인생 항로의 인도자라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진정한 인생의 바른 길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찾아가는 복된 인생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장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감정으로 이 밤을 맞이하셨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잠시 쉬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네, 오늘 첫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몬드 블라썸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들려드렸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려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확신. 오늘 하루 흔들렸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지쳤던 자리가 있으셨나요?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요. 그 진리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오늘 이밤 온전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러빔의 그 사랑, 그리고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김상진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Evening Praise.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

0569번. 짧은 글은 50원, 또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언님 안녕하세요. 7201님 인사해 주셨고요. 은혜로운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3252님. 7771번님께서는요. 때가 참에 듣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을 놓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어려운 결정인지 저는 알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신청해주신 때가 참에 제이콥 서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제이콥 서의 음성이었습니다. 때가 참해 신청곡 7771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제 오늘 끝곡 들려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론 케놀리 목사님이 부르는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금요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순결하고 진실되게 말하라. 음식물을 모든 도구로부터 깨끗이 보존하듯 우리의 말 또한 모든 불결함으로부터 깨끗이 보존해야 합니다. 말을 하되 은혜롭고 고르게 하고 신앙에 대해 말할 때는 항상 더 진실되게 말하십시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기꺼이 진실을 밝혀내 그 진실을 확대시키십시오.

성장할수록 더욱더 성장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이 계속 새로운 그릇을 채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밀을 지키라.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고 또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친구를 오래 사귀지 못할 것이요. 또한 큰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는 우선 사실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친구라면 우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비밀로 해두었을 사실을 증오심으로 인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뜻밖의 일어날 어려움을 생각해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더라도 그 중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친한 친구로 삼지 마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사이가 나빠진다 해도 우정의 주된 기반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친구 앞에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또 만일 친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원수가 될 경우 그를 두려워하게 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만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친구보다 먼저 우리가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정이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기초가 무너질 경우 우정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간들 사이에 진리와 평화와 우정을 뿌려주시지만 마귀는 가장 친한 친구끼리도 서로 삼키게 하려고 매일 거짓과 불화와 미움을 뿌리고 다닙니다. 오직 여호와 안에서 웃으라. 다른 사람의 결함이나 결점을 절대 조롱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의 결점을 기억하십시오. 일단 야릇한 조롱조의 농담을 생각해내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의 천박한 잔꾀를 혐오하십시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게 되더라도 그 악한 농담을 즐길 것입니다. 만일 웃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다음 세 가지에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첫째, 우리의 유쾌한 웃음이 참된 신앙에 반하는 웃음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에 반하는 즐거움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 오직 여호와 안에서 웃어야 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택한 자가 벌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 그가 잘못을 고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십시오. 아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우리가 미워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선하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위해 원수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진 빚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인 100 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비교할 때 우리의 용서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설사 원수가 우리의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담대히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 왕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첨의 말이 결국에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나듯 진리의 말 역시 결국에는 진실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들이라. 우리의 결점에 대해 은밀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항상 진실한 친구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죄짓는 것을 보고도 그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는 자는 우리의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하는 것이거나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훈계가 필요할 때 훈계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또 친구의 입을 통해 오든 원수의 입을 통해 오든 비난이나 힐책은 지혜로운 사람을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만일 비난이 참말이라면 잘못을 고치라는 경고를 받은 셈이요 거짓이라면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예고를 받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난은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자를 더 낮게 만들고 방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일 비난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비난받을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0: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따로 떼어놓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오윤진의 삶을 예배로 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구별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드려질 것들, 그 제사, 제물들을 모두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 그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내 힘으로는 완성된 그런 온전한 것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들을 붙들고 그분 앞에 서는 삶이 되면 그거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Common Gathering의 Shirley Worthy, 세목과 존 리가 함께한 It is well with my sou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조준모의 테이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5130 쓰시는 분,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듣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신청합니다. 라고.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이 거친 길 위는 아니실 테고, 삶이 거칠죠. 예.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비키 요회의 Because of Who You Are, 루벤 스튜다드의 Shout to the Lord, 스티븐 카셰프만의 Fingerprints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 중에 자주 듣는 게 하나님 절 사용하소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뜻하신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먼저 그릇을 비워야 되겠죠. 내 것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비전, 욕심, 고집은 비우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온전히 믿는 마음, 온유와 충성, 겸손, 용서와 사랑, 이런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진정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의 첫 찬양,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 절 사용하소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정말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먼저 내 것을 비워야 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요.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오늘은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노웨이브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개돌 보컬 밴드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구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내 것을 비울 때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별그대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을 밝힐 때 불꽃은 나누어졌지만 빛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빛은 두 개, 세 개가 되고 어둠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이죠. 이처럼 촛불은 나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은 줄어들기보다 더 크고 깊어지고, 시간을 들여 누군가를 도우면 하루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욱 풍성해지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오히려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친절, 작은 섬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빛을 밝혀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봐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필로스의 나 때문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신유선의 에벤에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현미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월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여러분은 두세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야기, 정치 이야기 또는 사건 사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뭐 흉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임에서는 교회에서의 일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나누는 얘기들이 서로 덕이 되고 사랑을 더 많이 나누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흉보고 서로를 감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또 주변에도 흘러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서로를 할퀴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모임들 그런 나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나눠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또 모임이든지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을 욕하거나 불평 불만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도 함께 모이고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서로를 감시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곳곳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흘려 전해지는 곳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의 복음의 기쁜 소식,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이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 통일의 귀한 가치를 심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 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북녘당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지능형 손전화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극동 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또이 시간에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거든요. 꼭 함께 하십시오. 또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이용하셔서 대한민국당에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회입니다.

귀한 이야기들, 응원들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권의 현실들 저희가 드라마로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북한 인권 드라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엄마, 여기가 제가 일했던 식당입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엄마 북송된 이야기 듣고는 얼마나 걱정을 해주시던지. 여기 사장님이 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가는 방법도 알아봐주시고.
1: 새별씨, 어서 와요. 아휴, 어머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0: 엄마, 저 여기서 새별이었습니다.
2: 아, 우리 새별이 잘 넓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아휴, 별 말씀을요. 새별씨가 얼마나 예쁘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해줬는지 제가 큰 도움 받았죠.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고 일만 하는 게 걱정이 됐는데 어머니 북송 소식을 듣고는 도움 청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말을 꺼냈는데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를 믿고 얘기해줘서요.
0: 사장님도 참. 저희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1: 어머님도 한국 얘기 들으셨죠? 한국 가서 좀 편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같이 여권 들고 놀러와요. 네, 여기서 식사는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요.
2: 네. 아유, 고맙습니다.
1: 아, 새별씨, 김 사장님 만날 시간 다 됐죠? 김 사장님이 좀 무뚝뚝해도 책임지고 중국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한국 가면 꼭 연락 줘요.

0: 자,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제 버스 타고 일주일 동안 저쪽 곤면까지 이동할 게란 말이다. 공안들이 곳곳에 계속 있고 버스에 올라타서 신분증 검사할 때가 많을 거다. 너는 중국말 할 줄 안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이 신분증 빌려갖고 와봤다. 자, 너는 장효경이다. 여기 있는 주소랑 생일 잘 외워놔라. 그리고 엄마는 모자나 담요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어야 한다. 깨우러 가면 내가 벙어리라고 하겠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한다. 알겠니?
1: 예.
0: 자, 그럼 저 버스 탄다.

0: 신분증 좀 보기요.
1: 자는 척해라.
0: 신분증.
1: 여기 있어.
0: 네. 신분증. 야, 네 일어나 봐라. 야.
2: 예. 여기 있습니다.
0: 이게 진짜 맞니? 네 이름이 뭐이니?
2: 장효경입니다.
0: 그래. 우리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거 보니까 맞겠지. 그 옆에 걔 좀 깨워봐라.
1: 아, 저 사람은 말 못하는 장애인인데 내 데리고 함께 이동 중입니다. 버스 처음 타갖고 아까 내리겠다고 어찌나 난리를 부리던지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버스 안에서 난동 부릴 수도 있어서 그냥 놔둬주시면 좋겠어.
3: 아, 그러니? 알았어.
1: 다행히 그냥 넘어갔다. 이제 좀만 더 가면 된다. 이제 국경이다. 저기 산길 따라서 쭉 들어가 넘어가면 미얀마다.
4: 오늘 밤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1: 서둘러야지.

0: 국경 쪽 가면 저쪽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1: 네. 미얀마 가면 덜 위험합니까?
0: 미얀마도 북한과 친선 국가라 잡히면 북송될 수 있다. 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은 없다고 봐야지.
2: 사장님, 아까 그 신문증 빌려주신 김에 좀만 더 빌려주십시오. 한국 무사히 들어가면 사장님께 꼭 1,000위안을 더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0: 그거 참, 조그만 게 협상들 할 줄 알고 생활력이 있구만. 알았다, 그렇게 해라. 미얀마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자, 뒤치 말고 얼른 출발해라. 여기요, 여기.
2: 엄마, 첫 장. 다행히 옳게 찾아왔나 본다.
1: 아휴, 힘들게 산 넘어온 보람이 있다야.
3: 조용히들 하오. 벌써 들키고 싶어서 안 들랐어.
2: 미안합니다.
3: 저기 있는 봉고차 타고 갈게요. 안 보이게 숙이고 이동하오. 밖에서 안 보이게 고개 숙이고 있으라.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다른 일행도 만나서 갈게요.
2: 에? 다른 일행이요?
3: 니네 둘만 태우자고 이 큰 봉고를 갖고 왔겠나? 이거 한번 끌고 오르면 2,000불은 되는데 니가 다 내게? 아이씨, 이것들도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2: 네.
1: 믿을 수 있는 사람 맞겠지? 왜 용? 내가 불안하다.
2: 지금은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될 것 같으면 후딱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3: 자, 빨리 빨리 빨리 탈. 자, 지금부터 너희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고개 숙이고 있어라. 단속 걸리면 아주 위험해지니까. 저 앞에 차가 먼저 가면서 신호 줄 거니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 항공유 등 고품질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이어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으로 미국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가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장기 체류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에볼라가 확산 중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제1친북단체인 제1본조선인총연합회 단체 강령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대거 삭제하며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 기조를 공식 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3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 이상을 5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이 5월 이례적인 폭염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전쟁에 대한 기존 선전 논리와 현

이제 대남 노선 사이의 충돌로 전쟁 노병들 내부에서도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 항공유 등 고품질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합니다. 기후부는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LT메탈 등 관계기관과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총 487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커피 찌꺼기와 쌀 겨 등 신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연료화 기술 개발과 고효율, 고품질 생산 공정 구축, 공급망 관리와 탄소 발자국 산정 자동화 등 전 과정 추적 관리 시스템 개발이며 동물성 기름을 활용한 지속 가능 항공유 생산 기술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국제항공 탄소 감축 상쇄 제도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코르시아가 의무화하면서 지속 가능 항공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사업이 폐자원을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원료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이어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중남미 시장에서 37%, 중동에서 34%, 동남아시아에서 21%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기록하며 각 지역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중남미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성장한 3,480만 대로 집계됐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A시리즈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1,290만 대를 출하했습니다. 또 중동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26과 A시리즈 판매를 기반으로 점유율 34%를 기록했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속에 460만 대를 출하하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옴디아는 갤럭시 S26의 견조한 초기 판매와 A시리즈의 안정적인 수요, 브랜드 투자와 유통 채널 확장 등이 점유율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삼성전자는 앞서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22%로 세계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으로 미국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도청 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력 확충을 확대했으며 현재 쿠바 내 전자 도청기지 18곳 가운데 중국이 3곳, 러시아가 2곳을 직접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가 단순한 반미 국가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전진기지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쿠바 수도 아바나와 미국 플로리다 최남단 키웨스트의 거리가 약 145km에 불과해 미군 전략시설과 사령부가 밀집한 미국 남동부 지역에 대한 감청과 정보 수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정보시설을 활용해 미군기지와 전략자산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쿠바에 러시아산, 이란산 공격용 드론 도입과 추가 군사장비 확보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쿠바 정부는 미국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개입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위협을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가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장기 체류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선저우 23호는 지난 24일 중국 간수성 주치한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된 뒤 25일 새벽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착해 기존 선저우 21호 승무원들과 임무 교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무에는 지휘관 주양조와 장주이안, 리자잉 등 우주비행사 3명이 참여했으며
홍콩 경찰 출신 컴퓨터 전문가인 리자잉은 홍콩인 최초로 중국

유인 우주 임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 공정 판공실은 이번 임무에서 우주비행사 한 명이 약 1년간 우주정거장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중국 유인 우주 역사상 최장 체류 기록으로 중국은 장기 우주 체류에 따른 인체 변화와 의료 방호 체계 검증, 우주 생명과학과 재료과학 등 100여 개 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유인 우주선 멍저우와 달 착륙선 란웨, 대형 로켓 창정 10호 등을 개발 중이며 러시아와 공동 달기지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오는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중 간 우주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에볼라가 확산 중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집단 발병으로 현재까지 867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04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민주콩고 내 에볼라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보고되지 않은 감염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중인 분디 부조 변종 에볼라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데다 민주콩고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분쟁 상황까지 겹치면서 방역 체계가 사실상 붕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방역 통제에 반발해 진료소에 방화를 저지르고 혼란 속에 의심 환자들이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인접국가인 우간다와 앙골라, 부룬디 등 10여 개국도 감염 확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바레인 등은 여행 제한과 검역 강화 조치에 나섰고 르완다는 민주콩고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1친북단체인 제1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 단체 강령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대거 삭제하며 북한의 이른바 두국가 기조를 공식 반영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와 제1조선신보 등에 따르면 조총련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제26차 전체 대회를 열고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해온 자주적 평화통일 성취와 6.15 공동선언 존중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으며 연방제 통일과 남북, 해외, 동포 간 연대 관련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또 제1한국인단체인 제1본대한민국민단과의 협력 방침도 폐기됐습니다. 이는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상 통일조항까지 삭제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노선을 그대로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총련은 대신 앞으로의 핵심 과업으로 제1동포권익옹호와 세세대 육성, 민족성 유지 등을 제시했으며 호종만 의장을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임했습니다. 1955년에 창설된 조총련은 과거 북한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했지만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제1동포사회의 세대교체 등으로 조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3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 이상을 5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총 20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2,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주액을 넘어선 규모로 연간 총 매출의 약 58% 수준에 해당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6척 수주 등을 포함해 연간 목표의 53.8%인 125억 4천만 달러를 확보했고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에탄 운반선 등 총 19척 39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한화오션도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해양 풍력 발전기 설치선 등을 포함해 총 3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업계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에너지 운반선 발주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해상 운송 거리가 늘어나고 선박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66.8% 증가한 2조 7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이 5월 이례적인 폭염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낮 최고 기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에 33.5도를 기록하며 1922년 세워진 5월 최고 기온 기록인 32.8도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여름

제철에도 35도를 넘기 어려운 영국에서 5월 기온이 35도에 근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1.9도까지 올랐고,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은 37도 안팎, 포르투갈은 최고 40도, 스페인 남부는 38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의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이번 폭염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 내 이상 고온 현상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상청은 올여름 한국의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 전쟁에 대한 기존 선전 논리와 현재 대남 노선 사이의 충돌로 전쟁 노병들 내부에서도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함흥시 일부 한국 전쟁 참전 노병들이 주민들 앞에서 한국이 적대국이라면 그동안 설명해 온 조국 해방 전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이들의 가족이 구역 당에 불려가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전쟁을 미제와 괴뢰 도당으로부터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며 민족 중심의 서사를 유지해 왔고, 참전 노병들은 각종 사상 교양과 강연 활동에서 이러한 체제 선전에 동원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정권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민족 개념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일부 노병들 사이에서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는 회의감과 냉소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상징성이 큰 노병들을 직접 처벌하기보다 가족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민족 해방 서사와 최근의 강경한 대남 노선 사이에서 내부적인 이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강계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신의주 13도, 강계 9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8도, 평양 26도, 진남포 25도, 강계 24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의 하늘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다만 약간 강한 바람이 아침부터 시작돼 계속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 16도, 해주 15도, 개성 14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 28도,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5도, 성진 12도, 해산 7도, 무산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6도, 북청 23도, 해산 20도, 무산 1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비 소식이 하루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2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면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기나긴 괴로움 가운데 있던 시편 저자는 처음엔 눈물로 부르짖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난하고 곤고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온 세상이 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까지, 남과 북이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오늘 나눈 시편 저자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아, 그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는 학대받는 자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호소할 때 응답하신다. 큰 회중 가운데서 부르는 나의 찬송은 그분에게서 왔으니 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온유한 자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너희 심령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종족들이 그의 앞에서 경배하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통치하시니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민이 온 세상에 기름진 것을 먹고 경배하며 티끌에 내려가는 자들도 다 그의 앞에 무릎 꿇을 것이요. 나도 그를 위하여 살 것이다. 또 후손이 그를 섬기며 대대로 여호와를 전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도 그의 의를 선포하되 그가 이 일을 행하셨다 하리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경배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북녘 땅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차고 넘칠 제사장의 국가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임재정 씨의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라이프 오브 더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헬라어로 복음을 갖다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에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정글을 다니거나 복음을 들고 한국의 산맥을 넘어서 만주를 가거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에는 어둠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 사탄의 통제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도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나에게 생활의 변화는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서재필 박사님, 감옥에 갇혀 모든 고초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쓰러져 누워있던 이상재 선생님은 우연히 마룻바닥에 끼워있던 작은 종이조각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뼘을 때리거든 왼뼘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야. 일본군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던 이상재 선생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오히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재 선생은 이상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결국 두 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상재 선생님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외면하던 이상재 선생님은 성경 말씀 두 마디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그동안 같은 독립운동가인 서재풀 선생님으로부터 수차례 복음을 들었으나 그때마다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에 우연히 만났던 성경 두 구절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저는 청진시 포항구역 북향동에서 온 장영아입니다. 가야지 떤 우리 가족들도 꼭 만나는 그날을 기원을 기도하면서 의지할 것 없는 우리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이 따뜻한 품에서 영원히 구이만을 믿고 따르며 영혼을 주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갈라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꼭 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 자매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자매님의 가족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임승종 씨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연이어 찬송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 이 찬양을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청진이 고향인 장영화 자매와 함께 했습니다.

이와 팀버콰이어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했습니다. 미쁘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상처 입은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아름다운 5월이 녹음 더욱 무성할 6월에게 의자를 물려주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접고 발로 뛰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고난의 세월을 견딘 후에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과 손과 발을 모두 동원하여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 일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오늘도 어서 오십시오.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후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명사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의 믿음을 힘써 지키며 특별히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원문에는 이제 다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기둥 가운데 보호를 받고 또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홍해를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또 다 같이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아주 놀라운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기 놀라운 진술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는 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여 공급하셨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그때에 성육을 하여 인성을 취하시기 전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기는 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죠. 1절에 다 구름 아래 있고, 2절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5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그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야, 하나님 약속의 땅에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멸망이 완전한 구원의 탈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 가운데 모세, 아론 이들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원망과 불평을 했던 1세대와 함께 같이 이제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거는 시간적인 심판, 이걸 이제 temporal judgment라고 합니다. 시간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 eternal judgment는 다른 거죠. 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됐을 때 엘리야와 함께 하늘에 같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의 구원,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의 걸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원망 가운데 temporal judgment, 시간적 심판,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 가운데 이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멸망을 받게 되고 광야에서 끝나게 됐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여러분, 그 징계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는 오히려 이들의 징계받은 현 상태를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자극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모세도 끝까지 아유 하나님 나 뭐 못 들어가는데 그만둘래요가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만 하시고 허락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거룩함과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절에 다가오는 이 노년기는 우리의 성화를 자극하는 또 새로운 인생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옛날 같지 않고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관계도 그렇고 이전에 사회에서의 정체성이 주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또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주변의 도움을 자꾸 원하게 될 때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 다른 한편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우리 인생의 성화를 자극하게 하는 또 다른 면에서의 은혜의 기간으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주어진 한계 안에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광야 1세대를 끝냈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모두 하나님이 이들을 들여보내려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 자체가 6절에 보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뱀도 물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 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징계와 어려움들을 본보기로 삼느냐? 이제 이스라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징계의 패턴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옛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자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뭐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말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고 있는데 40일 후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난리를 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근데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하고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 8절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자,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자, 그러니까 금송아지에 한번 절하고 팔딱팔딱 뛰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민수기 25장에 가면 바알부올 사건, 모아방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하라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압에 있는 여인들, 신전 바알을 숭배하던 신전 창기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같이 음행을 하게 했죠.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3천명이 죽었나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셨죠. 음행하지 말자. 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 원망불병을 막 쏟아내다가 불뱀이 와서 막 물어버릴 때가 있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자. 또 그 다음에 또 있죠.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민수기 14장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데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거기 가면은 완전히 죽는다. 왜 이런 데를 인도하시느냐 투덜투덜했죠. 또 16장 민수기에 가면은 고라가 막 투덜투덜하며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하느냐 그리고 막 원망하다가 또 망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서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원망, 불평, 불신앙 또 우상 숭배로 그들의 인생이 휘청휘청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이 오늘날에 없느냐? 오늘날에도 실질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또 만문의 유혹으로 음행의 유혹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버릴 유혹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혹이 있다면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의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이러다가 징계,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으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는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도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만하면 괜찮다. 또 믿음을 이런 시험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야 나는 구원받았어. 모든 자유가 있어. 그러면서 우상의 음식을 막 함부로 집어먹고 우상 신전 가는데도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런 마음에 음행을 해도 뭐 아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해 하면서 그냥 마음껏 당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자 이런 교만한 사람들 내가 믿음으로 섰는데 나는 아무것도 그러다가 죄를 자꾸 접하니까 음행을 자꾸 접하고 우상을 자꾸 접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유혹으로 음행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늘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늘 우리 안에 시험이 있고 우리 주변에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해서 조심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들이 당할 것이 없나니 그러죠. 자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너무 압도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참 많이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요? 여러 가지가 온다. 우리 삶에. 주님을 따르고 갈 때 우리의 삶의 시험이 여러 가지가 찾아온다. 여러 가지 시험.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금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0: 무엇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없을 때가 없어요. 시험은 꼭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사단이 몰아가는 세상이고, 두 번째,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끌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당할 만큼 주신다. 시험이 올 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주님, 피할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시오. 피할 지혜를 주십시오. 피할 은혜를 주십시오. 피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시험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래요. 피할 길. 자, 피할 길은 뭐냐?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제거해 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시험거리가 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 너무 힘든데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세 번이나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편에서는 안아야 될 연약함일 때도 있고, 때로는 치유하셔야 할 연약함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점 제거해 주셔야 할 연약함일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가 있죠. 성화의 면에서는 유익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좋죠.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건강하면 이 힘과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죄짓는 데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육신이 이게 강건한 것도 물론 은혜지만 너무 강건하면 사람들이 넘어질까 조심을 잘 안 해요.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할 길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제거하지 못할 경우, 시험거리를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제거해 주시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시험 자체를 유익으로 전환하십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환난 가운데 뭘 이루냐? 연단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나옵니다. 캐릭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게 환난이라는 거죠. 인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이 시험의 문제, 생각보다 강력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게 피할 만큼만 주신다. 믿음을 갖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제거를 하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든, 여러분 이런 은혜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원망과 음행과 우상숭배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행하다가 마침내 심판을 면치 못한 이 방만한 행동들을 상기시키므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깨우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 원망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죠. 마치 컵 안에 든 물을 보고 절반이나 남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과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과의 차이 같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묵상을 안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사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피할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을 것을 다짐하며 5월 29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은혜로 보내시고요. 우린 6월의 첫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올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들 평안히 보내십시오. 샬롬.

항상 함께 있고 가까이 있어서 고마움의 표현도 감사의 말도 오히려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가장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사이는 가족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요. 사랑의 말과 격려로 서로서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 함께 나누면서 찬송 문을 열지요. 새 찬송가 558장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올해 5월은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향해 가는 것이 싫어서일까요? 계절의 여왕 5월이 끝나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맘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쉽고 부족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의 중요성은 더욱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내 뜻만 들어주기를 바랬고요. 아내로서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 내 주장을 더 크게 말하곤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큰 소리를 더 많이 쳤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늘 공경해야 하는데 무관심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예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 더욱 감사해야겠지요. 조금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다시 굳게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우리보다는 순종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340장, 새 찬송가 542장, 구주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는 가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히 여기며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진정 행복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름다운 달 5월이 하루씩 가는 게 정말 아쉬웠었는데요. 벌써 5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실록의 아름다움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태산 같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의 구별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로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그 어느 누가 봐도 기독교인으로 보일 자신 있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음이 천국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름다운 계절 5월의 넉넉한 날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 갈보리 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와서는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간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집이랑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딸을 대견하게 여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늘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란다. 그런데 엄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니? 딸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는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이사 갈 준비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여행을 잘 떠나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는 얼마나 오래 제대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어서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사 준비를 잘하게 하소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는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손인경 씨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극한 용서가 내포되어 있고 무한한 인내가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지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사랑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한계가 많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해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더 기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삶 속에서 인격이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벤에셀의 사랑, 여호와 이레의 사랑입니다. 에벤에셀이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고요.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예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 제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재료를 예비해 주시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행복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고 구하려면 첫째, 나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로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는데도 18절에 보니 도리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가 앉았다라는 표현은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춰 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첫 마디로 나온 고백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지요. 미천한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해요. 지난 이틀에 걸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주어야 영적 원리가 쉽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쉽게 다가오시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고 해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종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윗은 자기 노력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분의 뜻대로 큰일을 행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들어가 앉은 적이 있나요? 나는 누구이오며 라는 비천함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며 주께서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닫고 감사하나요?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고 구하려면 둘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해요. 다윗의 기도가 개인의 감사를 넘어 구속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해요. 2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도해요. 다윗 언약은 사양할 일이 아닙니다. 사양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다윗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자기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성전 건축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거예요. 27절에 주의 종의 귀를 여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시내산 언약이 더욱 구체화되었고 그것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이런 간구를 드릴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맞아 맞아 말씀대로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말씀은 참되십니다. 다윗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자기 소원을 하나님 뜻 아래 일치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참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무리해요. 말씀하셨사오니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께 확실히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적인 왕국의 화려함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까지도 알아들은 다윗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내가 주 앞에 한결같이 머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적용 질문이에요. 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간구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당당한 기도입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일치시키고 있나요? 중독이 있으신 아버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의 아버지는 사역자인 동시에 마약, 도박, 음란의 문제로 온 집을 힘들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세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성인이 되어 억눌렸던 분노를 해소하고자 음란과 탐식으로 저 스스로를 방치하다시피 했죠.
어머니가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저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들으며 공동체에 힘겹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죽기보다 싫었던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환경을 통해 수급자 전형으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0: 물질이 생기자 저는 투기성 코인, 음란업소 출입, 게임, 음식에 마음대로 돈을 쓰며 제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은 것은 비대해진 몸과 악화된 우울증, 중독자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살고 싶다는 마음에 가족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중독자 아버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지요. 일상이 회복되어 직장에 복직하고 약도 꾸준히 먹으면서 공동체 안에 한 자매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러면서 늘 나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제가 만남과 헤어짐을 결정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자 교제의 모든 위기마다 교회 공동체에 물으며 기도를 부탁했지요. 안목의 정욕과 상대방의 환경, 조건을 따지며 주고받는 사랑만 하려던 제게 하나님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직 말씀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결혼 생활에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공동체에 잘 묻겠습니다. 결혼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자기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도리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말씀은 참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화려한 번영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구할 때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며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다윗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들어가 앉아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소원을 하나님 뜻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당당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번영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구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주님이 100% 오르시고 참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우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 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0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낙심한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 그 넘어져 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 그 시대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그리고 상황이 어두워져도 미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엎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둠의 시간, 어두운 시간을 전혀 지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결코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고 낙심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나야 할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은 오직 나는입니다. 오직 나는. 미가는 주변 현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미가는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겁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 우러러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 우러러본다는 것은 시선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눈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낙심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상황, 내 문제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흔들리고 저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세상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는 이런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일수록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무너진 사람에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내가 넘어졌음을 보았는가? 내가 넘어졌음을 보았다고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은 넘어진 사람을 보고 기뻐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 틀렸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너의 상황이 이러냐? 라고 비웃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대적의 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의 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정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절망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런 대적들의 소리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대적들이여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미가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날 것이요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미가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엎어질지라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어두운 시간을 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엎어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넘어짐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졌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진 사람, 그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미가는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라고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둠은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갈 길을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리 애써도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인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빛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 그 어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 빛이 있느냐, 그 어둠 속에 너의 길을 알려줄 빛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때가 정오입니다. 사실 정오는 가장 밝을 때입니다. 가장 밝을 때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던 그 정오에는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어둠, 그 어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어둠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어둠, 그 죽음의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둠이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엎어졌더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어둠, 그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두운 데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그런 걸로 인해 마음이 눌립니까? 그래서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 영혼이 메말라지고 그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미가는 자신이 처한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빛이 되시면 다시 길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시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가는 단순히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억울합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먼저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 늘 잘 살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싶고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를 가진 사람인지라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이 참된 믿음은 자기 죄를 덮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졌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지 않느냐.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을 합니다. 아니, 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직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직한 회개의 고백 뒤에 놀라운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중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아멘. 여기서 마침내라는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지금은 어둡습니다. 지금은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내 억울함을 다루시고 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십자가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만큼 그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으로 갚아질 만큼 그렇게 죄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그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권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솔직히 죄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를 어둠 속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죄책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명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나의 대적, 대적이 등장합니다. 그 대적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말은 조롱의 말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는데 왜 너의 상황은 아직도 그대로냐 라는 조롱의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들의 조롱은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들릴 수 있고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너는 안 돼 라는 절망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미가는 선포합니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즉 나의 대적들이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너의 대적들, 너를 조롱했던 너의 대적들이 진흙같이 밟힐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이 성도의 승리는 원수를 밟고 기뻐하는 세상적 승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자시오. 그 하나님이 심판자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진흙에 밟히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엎어질지라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진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어둠 속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빛이 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삶을 말씀을 통해 세워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결국 광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받

0: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져서도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태평교회 권주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미움과 분열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5월 29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인생. 나는 믿는다고도 하면서 의심도 한다. 나는 내 마음을 열어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을 닫기도 한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한다. 나는 외로운데 외로울수록 바쁜 척한다. 나는 남에게 쉬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일만 한다. 나는 희망을 품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한다. 나는 너그러운 척한다. 하지만 까다롭게 굴기도 한다. 나는 내일을 품고 오늘은 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살고 있지? 여러분 어떠세요?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흔들리고 갈팡질팡한 모습. 어찌 보면 이 모순 가득한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이것이 또 저의 진짜 얼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하고 또 새로워지게 또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만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낚는 영적인 업으로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영적 스승 바울을 만나면서 시대를 깨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됐죠. 맞습니다. 만남은 존재를 바꿉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해도 평범한 나무꾼을 만나면 아궁이 속 장작으로 타 없어지지만 훌륭한 대목수를 만나면 거룩한 궁궐의 대들보가 되겠죠.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갈팡질팡하고 모순투성이인 청개구리 같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굳건한 반석이 됩니다.

갈팡질팡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행동은 이렇게 되는 청개구리를 닮은 우리의 인생. 하지만 내 힘과 결단으론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코치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최고의 작가이신 예술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빚어가실 거예요. 복된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 참 응원하고 축복해요. 우리 0183님도 어제 오프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접니다 하셨대요. 그런데 아, 어제 오프닝을 듣고 접니다 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던 방송을 들으셨대요, 어저께. 근데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바로 접니다. 이야, 참, 예, 접니다. 저는 다 접니다. 아, 다 저예요. 다 저 같아요. 2066님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싶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피디님, 5월 한 달 동안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침 방송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6월의 일상이 곧 다가올 텐데요.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5월도 지켜주시고 또 6월도 지켜주시고 우리 0072님이 지금 급한 문자를 주셨는데 피디님 급히 기도 요청합니다. 박주배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119로 이송 중인데 아침 방송에 문자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아침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또 귀하고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인도하시는 일상인지 그리고 우리 박주배님도 오늘 이렇게 또 기도받게 하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얼른 또 일어나시고 긴급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아침이다 방송 가족분들이 1초라도 화살기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7163님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 그 청개구리가 전데요. 어쩌면 매일 저의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6월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즉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요. 지금 분주한 22만 명이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조금 전 새벽 6시부터 시작됐던 지방선거 사전투표. 오늘 아침 6시부터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아침이죠. 내가 딛고선 이 나라 또 이 땅 더 따뜻하고 공의로운 곳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나라 우리 성도들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주님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한 표의 그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하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사전투표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참 가능한 신분증 확인해 주시고 또 투표 시간과 장소들 여러 가지 사전 안내사항들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과 내일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3,57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0: 할렐루야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6089님 출근길 차 안에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찬양을 따라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옆에 차를 보니 극동방송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그럼 같이 서로 찬양한 거 아닌가? 야, 서로 빵빵 신호하며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셨대요. 야, 이런 일들이 응원합니다. 청개구리 같은 나를 그럼에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 5319님 9469 5월 한 달도 극동방송 통해 큰 힘 얻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이렇게 또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를 좀 보내드리고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참 귀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고난의 쓴맛은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다. 한재욱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방송 듣지 못하셨으면 제가 영상 링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인문학 문자 주시고요.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인간 수업 홍 박사님 만나봅니다.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0: 자, 특별히 이제 부부의 날을 좀 지나면서 네. 오늘 주제 부부에 대해서 답하면 좋겠습니다. 뭐 부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죠. 왜 뭐 이거는 뭐
1: 해도 해도 끝도 없죠. 뭐.
0: 그런데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를 저희가 좀 꼽아봤는데 네, 네. 그것은 일상형 트라우마라는 표현이었어요.
1: 네네.
0: 그게 무슨 일상형 말이냐면, 트라우마 뭐예요 이게?
1: 트라우마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0: 트라우마 뭐 내가 네. 그때 아주 깊게 받았던 상처, 뭔가 그렇죠. 각인된 장면, 네네. 그거 좀 생각났던 뭐 그런 그렇죠. 어려웠던 마음들.
1: 이거는
0: 내용들.
1: 순간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에 내가 트라우마를 받아서.
0: 오, 그렇죠.
1: 네,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예. 거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뇌가 참을 수 있는 거 이상의 스트레스를 보거나 듣거나 느꼈을 때 오는 거.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는 트라우마가 안 되고 참지 못하는 것만큼의 그 감각이나 소리나 시야나 청각 느낌으로 왔을 때 뇌 안에 저장,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 그래서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시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슴이나 토끼 같은 데는 둘이 가다 하나가 이렇게 함정에 빠지면 다시는 그리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또 그리 가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인간은 이제 그리 안 가잖아요. 절대 그 근처도 기억하죠.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안 이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본능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순간의 트라우마인데
0: 예, 예.
1: 일상의 트라우마는 무슨 말이냐면 작은 바늘로 매일 조금씩 찔르는 거예요. 매일.
0: 아.
1: 매일씩 조금씩. 그럼 얘는 바늘만 봐도 기겁을 하는 거죠.
0: 예.
1: 근데 처음에 조금 따끔하고 말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다음 매일 계속 찔르면 이게 한 번에 바늘로 콱 찔린 것만큼 큰 트라우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대부분 남편 옛날에 주식을 뭐 해서 집을 날렸다, 뭐 도박을 했다, 뭐 이런 큰 트라우마가 있는 집들은 몇 집 안 돼요.

0: 대부분은 작은 일상형 트라우마를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네, 한 예를 들어보면
1: 예를 어떤 게 있어요?
0: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부부가 살다 보면 애들도 꾸중할 수도 있고 부부도 다툴 수도 있어요.
1: 예.
0: 자, 다퉜어요. 그럼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큰 트라우마가 될 만큼이에요? 조금이에요.
1: 조금일 수
0: 조금이에요.
1: 있죠.
0: 자, 그러면 뇌는 언제 저장을 하냐? 잠잘 때. 잠잘 때 자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1: 자기 전에 풀어라.
0: 반드시 자기 전에 풀어야 돼요. 자고 나서 내일 풀어야지. 이 인간 쳐다보듯이 오늘 말하기 싫어. 그래 오늘 그냥 자고 우리 내일 얘기하자. 그거 잤어요. 그러면 잠잘 때 이제 얘는 이 작은 트라우마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저장됐어요. 이만큼. 반을 하나 찔렸어.
1: 예.
0: 그 다음날 며칠 뒤에 또 싸웠어. 에휴 자존심 상하니까 내일 하지. 지나면 말자. 뭐 이걸 갖고 내가 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냥 말자. 그래 또 잤어. 또 저장이 돼. 또 한번 찔린 거야. 이렇게 계속 찔리다 보면 뇌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생각과 뇌는 구분을 해야 돼요. 생각과 뇌는 달라요. 그 뇌는 생각은 아무 상관없이 어떤 받은 행동만 갖고 저장을 하거든요. 생각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뇌는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남편이야 저런 사람이 나를 계속 스트레스 준 거야. 그럼 바늘만 보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 이걸 도피 호르몬 그래요.
1: 예.
0: 이런 것이 계속 1년, 2년 쌓이면 큰 트라우마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 그럼 뇌는 어머 여보 우리 남편 이게 아니라 적이 들어왔다. 이제 뇌 안에 공습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적이 왔어. 그럼 뇌는 긴장을 하겠죠. 적이 왔으니까. 그럼 이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해요. 집에 들어와서 밥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공격이 시작됐다. 드디어 공격하고 있어. 빨리 방어를 해.
1: 방어해야 돼.
0: 밥 줘. 그러니까 좋게 말이 나가겠어요? 공격형으로 나가겠어요?
1: 방어. 공격형으로 그렇죠? 나가죠.
0: 방어니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밥 맨날 뭐 내가 밥순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남편은 깜짝 놀라죠.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밥 달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당신 소리 지르고 그래. 갑자기 아니라 이미 뇌 안에서는 적이 나를 공격하고 나는 방어했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내가 집에서 밥 달라는데 말이야 이제 큰 소리 나오죠. 그럼 부인은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올 게 왔다. 더 세게 공격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것 때문에 다투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부부가 다투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남편이 반복적으로 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남편이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거나 잠을 안 자고 뭐 소소한 뭐 증권이나 뭘 하다 돈을 좀 계속 찔끔찔 날렸다거나
1: 예예
0: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하여튼 뭔가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작은 가시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 행동을 할 때만 뇌가 과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반을 하나 딱 찍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인이 이만큼 찔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방어를 하니까 갑자기 당신 왜 소리 지르고 그래? 내가 무슨 말 했다고 화를 내?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그래? 이렇게 다툼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1: 이야.
0: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일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1: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0: 많죠.
1: 예를 들어 뭐 좀 치약 뭐 밑에서부터 왜 안
0: 그러면
1: 네. 중간부터 짜 이거 뭐 이게 뭐 트라우마냐지만 이 사소한 것을 그날 밤에 풀지 않고
0: 네.
1: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0: 네.
1: 어느 일상형 트라우마가 된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양말도 쫙 계속 놓으면 되는데 뚫뚫 맞아서 자꾸 놓으면
1: 예.
0: 부인이 처음에 그냥 참다가 그다음에 말하고 마더니 쌓였어요. 양말만 보면 그때부터 양말을 이제 남편이 들고 가면 들고 갈 때부터 남편 좀 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 예,
0: 부인은 양말 똑바로 펴서 똑바로 좀 해. 당신 한 번도 그런 적 못 봤어. 난 이미 오늘 그렇게 안 하고 똑바로 하려고 했거든.
1: 남편 입장에서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0: 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트라우마가 딱 오니까 당신 양말 또 아무 데나 버릴 거지. 똑바로 펴서 제대로 놔. 나 당신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 아 지긋지긋해. 과하게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도 이거 봐. 똑바로 필려고 있었잖아. 내가 말하니까 그렇지. 말 안 했으면 당신 또 버렸어. 자, 이게 일상의 집에 일상의 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 옷을 벗으면 항상 그 자리다 놔. 내가 당신 옷 걸어주는 사람이야?
1: 야.
0: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 지금 걸어주면 되지. 뭘 그래. 한두 번이야? 이게 내가 이제 쌓인 거예요. 맨날 수건을 쓰면 그 자리다 놓고 여기다 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트라우마 때문에 예. 싸우는 게 거의 90% 넘는다는 거예요.
1: 야.
0: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살아야 돼요?

0: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알려주세요.
1: 그래서 좋은 트라우마로 덮는 거예요. 오. 좋은 트라우마로 덮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양말 예를 들었을게요. 예. 벗으면서 양말 벗으면서 부인이 말하기 전에 아 양말 잘 계속 넣어야지 아내한테 안 혼나겠다 이러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아. 하고 딱 갖다 놓으니까 부인이 기분이 좋아진 거야. 야. 그 다음 날 또 해. 또 해. 그러다 어쩌다 한번 또 버렸더니 며칠에 가나 그랬어 내가.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트라우마를 주는 게 아니라 그땐 트라우마를 좀 없애야 되잖아요. 예. 아 여보 깜짝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또 하는 거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좋은 트라우마로 나쁜 트라우마를 덮으면 이 좋은 트라우마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좋은 기후에 예. 파스를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고민해보고 우리 아내가 어떤 부분에 과잉 반응하는가 또 우리 남편은 어떤 부분에 과잉 반응하는가 보면 분명히 그 안에 작은 일상형 트라우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그거 없애는 거는 자존심만 없애면 무조건 됩니다.
0: 그럼 박사님 하나만 더요. 그게 좀 느껴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이제 물론 자존심을 없애라고 했는데 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아 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작은 거지만 난 작게 생각하는데 네. 저 사람은 이제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 그걸 좀 이렇게 느껴지면 내가 고쳐질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어떻게 잘 느껴질까요?
1: 아 느껴지는 걸 맨날 혼나는 거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혼나는 거.
0: 아, 그걸 생각해야 네. 되는구나.
1: 그걸 네. 그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양말을 벗는 순간 아내는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이제 또 쳐다보고 있는 거, 안 보는 척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럼 그동안에 여러 번 했던 이 트라우마가 나오니까 세게 나오죠. 남편은 양말 한번 버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세게 나와. 근데 부인은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고 남편은 한 번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한 번이고 이미 우리 아내 뇌에는 수십 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맞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0: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특별히 정말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이 트라우마가 이 부부 관계에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큰 트라우마처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아마 우리의 가정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박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부부가 싸우려고 결혼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0: 행복하려고.
1: 근데 싸우는 날이 많아요. 행복한 날이 많아요.
0: 싸우는 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대단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0: 별것도 아닌 거예요.
1: 별것 이걸 일상형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가 지혜만 조금만 있으면 서로 바꿔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쯤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혼날 일이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0: 네. 오늘 혼날 일이 없어지는 그런 하루가 네. 되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인간 수업 저희가 이렇게 또 말씀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상형 트라우마 이 부분을 아마 너무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마음의 교훈들 한번 새겨보면 좋겠고 오늘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 아침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고요. 또 이 링크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찬양하니 힘이 납니다. 우리 가정에 강같은 평화가 넘쳐납니다. 우리 3일 공부님도 그렇고요. 9841 콕 집어 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부터 제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아, 참 일상형 트라우마 오늘 인간

수업 이 영상 링크 많은 분들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립니다.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에 만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령을 말할 때에 인격적인 분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나 또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알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직 성령 받은 일들이 없는 자들에게 안수를 하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돈을 내면서 나도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사고파는 물건 정도로 단단히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안수 받으면 불이 임하고 성령 받는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성령은 단순한 물질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원의 의미로는 내가 부를 때에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옆에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옆에 와서 나를 상담해주고 옆에 와서 나를 변호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령을 인격적인 분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세 가지의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활동하십니다. 첫째로 성령은 지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한 존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일자무식일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진리를 알게 해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은 정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근심을 하시고 탄식을 하시는 감정의 인격을 소유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15장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하기 위해서 통성 기도를 시키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를 외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난리인데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한 내 심령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수받다가 내 죄와 허물이 들통나고 땅바닥을 뒹굴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완전히 스타일 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뜨거운 심정으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저는 실눈을 뜨고 강사 목사님이 어디쯤 오시는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성령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령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를 책벌하시고 억압하시고 짓누르시는 분으로 느껴졌어요. 내 체면이고 위신이고 생각해주지도 않으시고 저주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깊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성령님은 사랑의 영심을 깨달았어요. 성령님은 두렵거나 무서운 분이 아니신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감정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매만져주시는 사랑의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고 여우 같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뻐 보인다는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은 의지적인 활동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 모든 결정에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판단을 가지고 옳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결정권자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결단과 결심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르고 단지 성령의 역사를 어떤 영향력이나 신비한 힘으로 생각한다면 성령을 잘못 아는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0: 것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잘못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을 생각할 때에 꼭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만져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물질도, 에너지도, 영향력도, 세력도 아닌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길을 가거나 교만하거나 경건치 않은 길을 따르면 슬퍼하시고 탄식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여러분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관계와 교대 속에서 살아가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 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꽃을 전해주는 사람의 손에는 꽃향기가 묻어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들은 내 마음에도 그 온기와 사랑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함께 걸어갈 네가 있으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진하게 풍겨나게 되겠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묻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0: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오라.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버스 안내양 김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107-3번 버스 천국 직행 버스 기사님으로 모신 분이 계십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맨날 목사님, 기사님이라고 제가 네. 호칭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네. 늘 잊고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 어떻게 좀 한 주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1: 아, 네, 아주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한 주 특별.
0: 네.
1: 저희 교회만의 기도회가 있거든요.
0: 오.
1: 113 전심 전력 기도회라고.
0: 113이요? 예.
1: 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금요일 네. 저녁 10시 30분까지
0: 우와.
1: 총 113시간을 새벽 그다음에 온 낮 그다음에 밤새도록 온 성도님들이 릴레이로 기도회하고
0: 아,
1: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0: 이야, 네. 혹시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1: 저희 교회만의 기도회라고 한 게 2019년 저희들이 합병을 했잖아요.
0: 네.
1: 합동교단과 순복음교단이 예.
0: 네.
1: 정말 하나님 기적적인 은혜로
0: 오.
1: 그때 제가 하나님 이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합병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0: 네.
1: 저의 리더십으로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0: 오.
1: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저희들이 2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리고
0: 네.
1: 3월 마지막 주 그 주에 한 주간 동안 기도로 하나로 되자라고 한 그 기도회가
0: 네.
1: 지금 6년,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아,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기도회다
1: 네,
0: 이렇게
1: 맞습니다.
0: 표현을 하셨군요.
1: 네.
0: 야, 그럼 지금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그래요. 어린아이스부터
0: 네.
1: 새신자까지
0: 아이들도 참여를
1: 네.
0: 해요?
1: 기도문을 한 40분, 50분짜리 분량을
0: 네.
1: 공동기도문을 제가 준비를 해놔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그걸 읽고 이제 기도하고 나머지 자기 기도하고 하는데 한 시간 반 기도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한 시간 반 타임이거든요.
0: 네네.
1: 낮에는 릴레이로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0: 아멘.
1: 그런 은혜가 있어요.
0: 이야 네. 너무 대단한 또 한 네. 주를 보내고 계셨었군요. 목사님.
1: 특별한 한 주간이죠.

0: 특별한 한 주간. 아, 너무 좋습니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이 시간 모든 분들 함께 차에 타고 계신 상황이신데 이제 출발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목사님, 아니 네. 기사님.
1: 네.
0: 네, 이 시간 어떤 시간이죠?
1: 네, 천국 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0: 오.
1: 이 정류장에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는데요.
0: 맞습니다.
1: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0: 맞습니다. 풍성한 선물까지 함께하는 그런 네. 시간이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자, 107-3번 버스 안내양도 있고 여러모로 추억이 막 가득한 그런 느낌의 버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추억 찬양으로 항상 이 시간을 네. 시작을 하는데 오늘 어떤 찬양 함께할까요?
1: 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0: 오,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너무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0: 근데 이게 네. 우선 아시죠? 약간 세대가 살짝 달라져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구원 열차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구원 열차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부른 그 찬양을 기억하는 분들도 네. 있지만 또 다른 찬양 있죠.
1: 나는 구원 열차 타고.
0: 맞아요. 이 멜로디가 살짝 다른데 과연 네. 어떤 찬양이 이어질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추억 찬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함께 들으면서 버스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

0: 이번 정거장은 찬양, 찬양 역입니다. 자,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가장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찬양역인데 목사님 오늘은 저희가 뭐랄까요? 지난주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역이죠. 네. 어떤 미션 수행해야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1: 역은 찬양역인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보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난주와 조금 다르게 오늘은요. 예? 찬양을 보내 주시면서 이 찬양에 어떤 추억이 개인적으로 담겨 있는지 그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찬양이 더 따뜻하고 네. 와닿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습니다. 추억의 진짜 정말 진심으로 추억의 찬양을 네. 보내주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찬양 정거장을 먼저 서게 된 이유가 네. 목사님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전화 연결되신 분 중에 네. 아드님을 먼저 천국 보내시면서 네. 네, 믿음으로 살고 계신 어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께서 이제 자기의 추억이 묻어있는 찬양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오늘 좀 더 녹진한 뭐랄까 네. 정말 인생의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담긴 그런 찬양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한번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좀 어떤 찬양에 대한 추억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미리 또 요청을 드렸죠.
1: 네, 그렇죠.
0: 네, 어떤 찬양을 좀 예, 추억 돋게 들으십니까? 네.
1: 먼저 제목부터 말하면요. 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는 찬양이거든요.
0: 내 인생 여정 끝내어.
1: 네, 라는 찬양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 많은 목회 사역이 있는데 두 가지 두드러진 사역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며 주례하는 결혼식 사역을 많이 해요.
0: 네.
1: 그만큼 또 장례예배를 드리는 사역도 참 많이 해요.
0: 네. 근데
1: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0: 맞아요.
1: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장례식이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장례식을 하고 또 그 여운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이 찬양이 네.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0: 네.
1: 말 그대로 이 찬양의 가사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0: 아멘.
1: 가사가 그냥 그대로잖아요.
0: 네.
1: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 이 고백인 것 같고.
0: 아멘.
1: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0: 네.
1: 제가 어느 때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0: 네.
1: 제가 그 천국 문을 향해 나가는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내 곁에서 이 찬양을 꼭 불러주세요. 저도 이 찬양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네. 몇 번 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는 찬양입니다.
0: 네. 세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1: 너무 네. 무겁죠 아침에.
0: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네. 또 그렇게 이제 천국을 향해서 정말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네. 앞에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겠다는 네. 또 다른 다짐처럼 들리기도 해서
1: 네. 네. 맞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추억이 들어있는 추억이 담겨있는 찬양 먼저 함께 할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라는 찬양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여러분 각자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을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민호기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아, 참. 근데 목사님,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면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0: 이것과 관련된 그런 이제 찬양인데
1: 네.
0: 찬송가입니다. 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는 찬송가. 그래요. 사실 제 나이 때 이런 네. 찬송가를 부르기는 사실 또 쉽진 않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이걸 왜 좋아하고 어떤 찬양이 들어있냐면 제가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1: 어허, 네.
0: 네. 그래서 할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1: 네.
0: 할머니가 가셨네.
1: 네.
0: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은 진짜 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이었거든요.
1: 네.
0: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무슨 정신으로 그 꽃길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네, 저희 부모님과 또 친척분들께서
1: 네.
0: 네, 이미 어떤 순서를 다 마치신 상황이었고 저는 영정사진과 그 장례식장을 네, 네.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순간이 명확하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1: 네.
0: 딱 한 순간이 기억이 나요. 제 그 마지막으로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이렇게 관을 열어서
1: 네,
0: 네 함께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1: 네.
0: 가족들이 할머니가 가운데 계시고 그때도 할머니 표정이 너무 환하게 웃는 표정이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둘러가지고 마지막으로 할머니 이렇게 뵙고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근데
1: 그 눈물을 표정을 보고
0: 네,
1: 얼굴 보고
0: 네. 얼굴 보고 일어나실 것 같고
1: 네.
0: 근데 돌아가셨다라는 게 너무 뭔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1: 네.
0: 또 거기서 오는 슬픔이 있더라고요.
1: 네.
0: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뒤쪽에 뒤에 이제 그 들어오시진 않고
1: 네.
0: 유리창 바깥에 저희
1: 네.
0: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1: 네.
0: 근데 그때 또 울컥하네. 그 성도님들이 불러주시던 찬송가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1: 네,
0: 네 그런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천국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1: 아멘.
0: 라는 생각.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저의 추억의 찬양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1: 네.
0: 문자가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네.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가장 먼저 우리 9421번님께서
1: 네.
0: 보내주셨어요.
1: 네.
0: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중학생 때 처음으로 수련회 가서 들었던 찬양이 은혜 아니면이에요.
0: 이거 좋죠.
1: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0: 네.
1: 그때는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따라 불렀는데 지금은 힘든 사회생활 지나오면서 다시 들으니까 가사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야근하고 집 가는 길에 들으면 꼭 울컥하게 되는 찬양입니다.
0: 그렇죠. 네. 네. 고난의 통로를 지나는 모든 분들이
1: 네,
0: 아마
1: 맞아요.
0: 눈물 쏟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네. 중학생 때
1: 중학생 때 찬양이 세월을 지나면서
0: 네.
1: 나의 삶의 고백, 삶의
0: 맞아요.
1: 찬양이 되어진
0: 진짜.
1: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아, 네. 이게 찬양의 힘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3178번님, 저는 결혼식 축가로 주가 일하시네를 불렀어요.
1: 네.
0: 라고 하시면서 남편이랑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1: 네.
0: 지나고 보니 진짜 하나님이 하나하나 길 열어주셨더라고요. 지금도 차 안에서 같이 따라 부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야, 주가 일하시네. 결혼식 네. 축가로 부르기 쉽지 않은 곡인데.
1: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0: 약간 의미를 좀 왜곡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주가 일하실 테니까.
1: 네, 네. 그래요. 아마 조금 뭐 힘겹게 결혼을 이루어간다든지 아니면
0: 예.
1: 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결혼식을
0: 아멘.
1: 네. 하다 보니 2000년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차 안에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때 생각난다는 것은
0: 네.
1: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찬양.
0: 그쵸.
1: 네.
0: 맞아 맞아.
1: 찬양의 은혜입니다.
0: 아멘.
1: 축복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네, 주가 일하시는 가정. 네, 우리 3178번님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그리고 5504번님은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셔도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네. 군대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 이어폰 하나로 버텼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침묵 끝나고 새벽에 혼자 듣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역한 지금도 그 찬양만 들으면 군대 냄새와 새벽 공기까지 생각납니다.
0: 오. 아유, 네. 어떻게
1: 남자분들이 네. 찬양을

0: 가장 많이 할 때 인생에 가장 많이 한 순간이 이 군대 있을 때예요.
1: 그래요.
0: 네 맞아요.
1: 이야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제 찬양 들으면 군대 냄새랑 새벽 공기까지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약간 트라우마이실까라는
0: 그 트라우마를 네. 찬양으로 네. 덮어버린 거예요.
1: 아 그러시군요.
0: 네네.
1: 아유 네 정말 은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0: 정말 아니 군생활은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기 힘든 때거든요.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0: 저도 군대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요.
1: 네.
0: 매일 아침마다 이 찬양이 그냥 떠올랐어요, 아침에.
1: 어떤 찬양이에요?
0: 사실은 그 가사와 조금 다른데 그냥 제 고백이 이랬어요.
1: 예.
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1: 아, 왜 짠하지?
0: 그 꿈이 이루어 주었어서. 그 꿈이 뭔지 알아요?
1: 뭔데요?
0: 빨리 저녁 가겠어.
1: 그러겠죠. 저녁 꿈이겠죠.
0: 네, 맞아요.
1: 아, 세상에.
0: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정말.
1: 아, 네. 지금 남성분들 지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503번째.
1: 네, 충성.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진짜 우리 남성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8816번님 문자까지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목사님?
0: 네. 저희 엄마가 설거지 하시면서 늘 부르시던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어요. 어릴 때 몰랐었는데 커서 보니까 힘든 날에도 찬양으로 하루를 버티셨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그 찬양을 흥얼거리며 엄마를 떠올립니다.
1: 아이고 어머니께서 네 지금 또 아마 소천하셔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닐까
0: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네. 그렇죠. 사실 진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고단할 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때로는 노동요도 됐다가 네. 때로는 정말 흥겨워서 부르는 맞아요. 그런 유행가처럼도 불렀다가 근데 그렇게 입술에 붙어있는 찬양이 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삶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1: 네.
0: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어떤 순간에 어떤 네. 상황이 이 찬양들이 그냥 떠오르게 하더라고.
1: 네,
0: 떠오르게.
1: 네.
0: 그리고 그 찬양이 지나고 나면은 나를 붙들어주고
1: 아멘.
0: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고
1: 아멘.
0: 그것들이 지금 오늘 사연을 보내신 분들의 네. 이런 찬양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그런 찬양까지 함께 나눴는데 이 중에 찬양을 좀 함께 해볼까 해요. 원래는 제가 좀 그 추억의 찬양이라고 네. 말씀드렸던 걸 들을까 하다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도 하나하나 다 너무 네, 절절히 담겨 계셔서 네. 두 분을 선곡해서 두 곡을 함께 네. 듣고 선물도 보내 드릴까 합니다. 네. 목사님 먼저 한 분 네, 선택해 주세요.
0: 네, 저는 당연히 군대에서
1: 예상했어. 네. 네. 우리 504번 님의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네. 찬양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찬양 네. 함께 하고요. 이어서 저는 아까 어머니의 찬양으로 선곡을 해 주셨던 내 평생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제가 끝곡으로 들려 드릴게요. 우선은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선곡해 주신 찬양 함께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0: 이번 정거장은 봉사, 봉사역입니다. 네, 다음 정거장 우리 봉사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 근데 목사님 지금 네.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떤 봉사를 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아니죠?
1: 네, 그런 거 아니죠.
0: 네, 어떤 미션인지 좀 말씀해 네. 주세요.
1: 이번 역은요. 네. 지금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다면 네. 적어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네. 뭐 큰 봉사든 작은, 물론 사실 큰 봉사, 작은 봉사가 없어요.
0: 없죠. 네.
1: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봉사의 일들을 그냥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그게 큰 은혜가 되고
0: 맞습니다.
1: 간증도 있고
0: 아멘.
1: 거기에 놀라운 고백도 있을 겁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거나 혹은 할 예정이시거나 해본 적이 있으셨던 봉사들을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시는 곳은 동일합니다. 목사님 혹시 저희 문자 보내는 번호?
1: 네, 샵 3927.
0: 요.
1: 우물정 3927입니다.
0: 맞습니다. 대본도 안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네. 자,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때 봉사 진짜 많이 했어요.
1: 네.
0: 네, 제가 너무 약간 자랑하는 것 같이 말했나?
1: 네.
0: 아무튼, 그때는 한 23부터 한 8까지
1: 네.
0: 교회에서 봉사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1: 아, 어떤 봉사할까요?
0: 오전 8시에 가서 집에 오면 오후 5시. 계속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봉사
1: 네,
0: 때문에.
1: 네.
0: 일단 처음에 오전에 교회를 가면 찬양팀을 합니다.
1: 찬양팀을
0: 네. 하는데, 이제 그 2부 예배가 2부, 있고, 3부 네. 예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1부는 새벽이니까.
1: 네.
0: 찬양팀을 하다가 뭐 중간에 끝나고 잠깐 쉬고, 그러다가 이제 3부 예배 끝나면 찬양팀의 옷을 환복한 다음에
1: 네.
0: 유년부로 갑니다.
1: 네.
0: 유년부로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네. 딸깡딸깡 율동도 하고, 네, 아이들 챙겨주기도 하고, 간식도 주면서.
1: 네.
0: 그러면 이제 12시 조금 넘거든요.
1: 네.
0: 점심을 먹습니다.
1: 네.
0: 점심을 먹고 나서,
1: 네.
0: 자, 오후 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1: 아하, 네. 네.
0: 아, 근데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무튼, 청년부가 아니라 학생부.
1: 네.
0: 학생부가 따로 있었는데.
1: 네. 중고등부.
0: 중고등부.
1: 네네.
0: 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서 큐티를 잠깐
1: 아하.
0: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사까지는 아닌데.
1: 네.
0: 아무튼 청년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1: 네.
0: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찬양팀을 또 열심히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찬양팀 모든 분들과 다 같이 교회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끝을 맺죠.
1: 네.
0: 그러면 이제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주일을 누가 쉽니까? 그런 느낌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집에 오면 다리에 쥐가 났어요.
1: 그럴 만도 네. 했겠어요.
0: 맞아요. 굳으신 네. 거 뛰어다니고 이랬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0: 예, 진짜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참
1: 아멘.
0: 많이
1: 네.
0: 들더라고요.
1: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도전도 되고 이 방송을
0: 그래요?
1: 듣는 분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0: 네.
1: 게,
0: 아,
1: 물론 봉사를
0: 예.
1: 많이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봉사를 했던 그 기간이
0: 네.
1: 나이가 23살부터
0: 네, 맞아요. 둘, 셋부터 한 일곱, 여덟까지 쭉 했거든요.
1: 그때가 사실은 사회 초년생, 뭐 대학에
0: 맞아요.
1: 한참 대학생을 바쁠 때,
0: 네.
1: 그때에 그렇게 봉사를 했다는 부분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0: 아,
1: 대부분
0: 감사합니다.
1: 하다가도
0: 네.
1: 그때쯤 되면은
0: 그쵸.
1: 봉사직을 살짝 내려놓거든요.
0: 네.
1: 근데 살짝 내려놓는 게
0: 네.
1: 평생 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렇더라고요.
1: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0: 네.
1: 우리 나원 PD님을 꽉 붙잡아주셔서
0: 아멘.
1: 정말 내 인생에 힘들었지만
0: 네.
1: 지금 하라면 아우 이럴 수 있겠지만은,
0: 와, 못해요,
1: 네,
0: 진짜.
1: 하나님께서 가장 봉사의 전성기를 보내게 해주셨다.
0: 맞습니다. 심지어 제가 진짜 대학 생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뭐 참, 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약간 대학 생활을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 정도로 했었는데
1: 네.
0: 지나고 보니 추억이었고
1: 네,
0: 결국에는
1: 그렇죠.
0: 학교 잘 졸업했거든요.
1: 아멘.
0: 네. 그리고 네, 직장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1: 네,
0: 네.
1: 그렇죠.
0: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1: 네.
0: 믿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때 이 영적 체력이 쌓인 거예요.
0: 아멘.
1: 네.
0: 진짜 맞는
1: 네,
0: 말씀이세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바로 그러면서 이제 영적
0: 네.
1: 근력도 생기고 하면서
0: 아멘.
1: 그게
0: 네.
1: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또
0: 네.
1: 하나님 일을 할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0: 맞습니다.
1: 축복합니다.
0: 우리
1: 네.
0: 4827번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0: 네. 목사님 한번 소개해
1: 예.
0: 주세요.
1: 저는 교회 주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
0: 오.
1: 오는 날 우산 받쳐드리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고생 많다 해주시는데 그 한마디에 힘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일 기다려지는 봉사입니다.
0: 와,
1: 야,
0: 박수 보내드리고
1: 네,
0: 싶어요.
1: 박수입니다.
0: 네. 주차 봉사 진짜 어렵잖아요.
1: 소위 봉사의
0: 네.
1: 3D.
0: 아, 그렇게까지인가요? 예. 무튼, 날씨의 영향을 다
1: 네,
0: 받아가면서 막
1: 그렇죠.
0: 차를 통제하고 이게 쉽지가
1: 네,
0: 않은데,
1: 아유,
0: 너무 고생
1: 또 의외로
0: 많으십니다.
1: 또 이렇게 통제를 잘안
0: 네.
1: 따르거나 못 따르신 분도 있고 해서
0: 네.
1: 참 힘들어요.
0: 맞아요.
1: 네, 그런 만큼
0: 진짜.
1: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봉사를
0: 네.
1: 시키신 것 같아요.
0: 아멘.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 네, 들으셨죠?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말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 목사님의 그 봉사 사연을 좀 듣고 저희가 찬양을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좀 청년회 때 혹은 기억나는, 네, 봉사 하셨던 그 순간들 있나요?
1: 저도 뭐 모태신앙이니까
0: 예.
1: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하시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살았고요.
0: 아.
1: 저 사실 삶은
0: 네.
1: 우리 나은피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지금 또 생각나는 특별한 봉사가 있었던 게, 저는 대한예수장로회 고신교단에서 자랐거든요.
0: 네.
1: 제가 자랐던 때가 80년대, 90년대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고신교단이
0: 아,
1: 보수적이었어요.
0: 네.
1: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0: 들었습니다.
1: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치고, 그다음에 뭐 악기 연주 같은 것들은
0: 없어요?
1: 없었습니다. 그냥 피아노만. 그다음에 기타는 실로암 같은 경우는 수련회 때만 우리 목사님이,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
0: 네.
1: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0: 그래요.
1: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들, 저를 중심으로 도전을 주셨어요. 그때 한참 두란노 경배와 찬양 막 이런 데가 일어날 때거든요. 우리 교회도 찬양팀을 만들자.
0: 정말요?
1: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고3, 그 다음에 또 1년 재수했는데, 이때 우리 청년들하고 마음을
0: 네.
1: 모아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교회에 어떤
0: 진짜요?
1: 악기들을 들렸어요.
0: 어머.
1: 드럼도 넣고,
0: 네.
1: 정말 파격적이었죠.
0: 교회 밤대가 만만찮았을 것 같은데.
1: 그랬죠.
0: 네.
1: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열망을 줬어요. 그래서 밤에는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0: 네.
1: 기타 하나 가지고 또
0: 이야.
1: 막 이래 하고, 그다음 냄비 뚜껑 엎어놓고 드럼
0: 그게
1: 치고,
0: 드럼이에요?
1: 네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0: 재밌다.
1: 저희들이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설득하고 전도사님 설득하고 하면서 저희들 땀 흘려서 재정을 마련해서 악기
0: 예.
1: 동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팀을 딱 만들고 세우고 사야겠던 그 기억이
0: 와,
1: 지금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네.
0: 진짜요. 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세대시네요. 야, 그 찬양팀 혹시 찬양팀 이름도 있었나요?
1: 주찬양.
0: 주찬양
1: 네, 주찬양
0: 찬양팀.
1: 찬양팀.
0: 아,
1: 네.
0: 너무 멋있다. 원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1: 쉽지 않았는데,
0: 네.
1: 안 될 줄 알았는데